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5월 25일 월요일 아침에 첫 곡은 글린카의 오페라 루슬란과 루드밀라 가운데 서곡 프리츠 하이너가 지휘하는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대체 휴일로 더해진 오늘 같은 월요일은 월요일을 재발견하기에 딱 좋네요. 보통 월요일은 피곤하고 좀 바쁜 날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사실은 가장 많이 다시 시작해보자 다짐하게 되는 날이기도 하잖아요. 뭐 운동이나 식단, 미뤄둔 계획 같은 것도 괜히 딱 월요일부터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 다들 있지 않나요? 내 일상이라는 건 늘 이렇게 똑같은 영화를 트는 게 아니라 매일 다른 에피소드를 방영하는 시트콤에 가깝죠. 오늘 하루도 새로운 마음으로 어제와는 또 다른 숨겨진 장면들을 즐겁게 찾아내 보시길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2: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온다.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4월 금호건설 아타라가 고덕신도시 3.0 시대를 엽니다. 분양가 상한제로 부담은 더 낮게, 높은 비전으로 가치는 드높게, 내 집 마련 고민 끝 아테라 덕분에. 고덕신도시 아테라 견본주택기관주 1833-6301 금호건설.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카티 프로 시

호주의 민요 왈칭 마틸다 보내드렸습니다. 더 스콜라스의 아카펠라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드볼작의 슬랍 무곡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2251번님이 사연 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자축 생일 사연도 받아주시나요? 그럼요. 햇살 끝내주는 초여름 화산 오늘 제 61번째 생일입니다. 대체 공휴일이라 남편은 친구와 등산을 갔고 아이들은 독립하고 열심히 수저 삼고 희끗한 머리 셀프 염색도 하며 생일 기념 이곳저곳 청소 중입니다. 그래도 하루 신나게 지내고 싶어 치코스 우편마차 신청합니다. 참 저녁엔 제가 가족들한테 한턱 쏘기로 했답니다.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명언을 실천해 보려고요. 인천 송도에서 임선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 생일날 아침은 뭐 청소 중이라고 하셨지만 맞아요. 생일날 이렇게 청소 깨끗하게 해놓으시면 기분 좋으시니까 기분 좋게 염색도 하시고 청소도 하시고 또 저녁에는 가족들과 약속이 저녁 만찬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설레시겠어요. 날씨도 굉장히 좋네요. 맛있는 거 잘 쏘시고 대신에 선물들은 준비하시겠죠.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이어지는 곡은 신청해 주신 헤르만 네케이 치코스의 우편마차 듣습니다. 한스 칸의 연주고요. 방금 전에 생일 자축하신 임선미님과 함께 김미진님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헤르만 네케의 우편마차, 치코스 우편마차 한스칸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고요. 인천 송도에서 생일 자축해 주신 임선미님 그리고 김미진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어렸을 때 피아노 명곡집에 있었던 곡인데 이 곡 많이들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루어질지니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입니다. 엄마랑 봄맛을 나왔는데요. 엄마 표현을 그대로 할게요. 아따, 이팝나무가 오라지게 폈네. 경상도 분이세요. 하다.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이팝나무가 오라지게 많이 폈다는 뜻이겠죠. 경상도 억양,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됩니다. 자, 이어지는 거군요.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6번 2단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길샤함의 바이올린, 웰란젤쇼의 기타 연주가 함께합니다.

파가니니의 바이올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6번 2단조 가운데 1악장 안단테를 길샤함의 바이올린과 웨란 쥘제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님이 흠에 또 가슴 무너지는 곡 나오는 만유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정말 이 바이올린 선율, 이 마이너 선율과 기타 소리가 가슴을 저미죠. 라시님이 정원님 국내라 일주일 여행 가운데 염장 문자 못 보냈어요. 일주일간 레인보우 끊고 지냈더니 그것도 괜찮더라고요 하셨어요. 에이 뭐가 괜찮아요. 그래도 끊고 지내니까 생각 많이 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강원도 삼척 간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맞죠? 지내다 오셨습니까?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이 좋은 계절에 다시 돌아오신 것 환영하고요. 레인보우 끊지

마시고 계속 함께 해주세요. 매일매일. 갑자기 또 라시님 이 여행 다녀온 얘기 들으니까 우리 애청자 들꽃연희님이 지금 50일 유럽 여행 가신 후로 원래 가면은 꼭 염장 문자 보내시겠다 약속하고 가셨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서 잘 지내시나 슬슬 염려가 됩니다. 혹시 방송 들으시면은 꼭 한번 소식 남겨주세요. 뭐잘 여행하고 계시겠죠. 다만 시간을 맞추시기가 좀 어려운 거겠죠. 유럽에서.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는 곳은 하루가 마무리되는 지하철 종점 부근이다. 시내로 나가는 열차가 일찍 끊기다 보니 저녁이면 동네로 들어오는 건 주로 귀가하는 사람들 뿐이다. 음식점들도 대개 8시면 마지막 주문을 받고 9시가 되기 전 서둘러 간판 불을 끈다. 얼마 전 집구석에 틀어박혀 작업에 몰두하던 날이었다. 기세를 몰아 일하다 보니 점심과 저녁을 모두 놓치고 말았다. 이미 사방은 어둑한 밤 9시였다. 밖으로 나섰지만 집 근처 김밥집은 하필 쉬는 날이었다. 다른 식당들도 이미 테이블을 정리한 상태였다. 며칠 동안 공들여 일을 마친 나를 칭찬하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쌀밥을 먹고 싶었다. 그때 사거리 모퉁이에 24시간 불을 밝힌 기사식당 하나가 보였다. 늦은 시간까지 꺼지지 않은 그 불빛이 어찌나 반갑던지 나는 한달음에 식당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혼자 왔는데 식사 되나요? 그럼요. 어서 오세요. 편한 자리에 앉으세요. 카운터를 지키던 점원의 따스한 한마디에 아우성치던 위장이 누그러졌다. 평상 형태의 방과 널찍한 식탁이 배치된 홀에는 늦은 식사를 하는 택시기사 몇 분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메뉴판에는 동태찌개, 뚝배기 불고기, 김치찌개 등 정겨운 이름들이 가득했다. 고민 끝에 고른 메뉴는 동태찌개. 생선 요리는 집에서 해먹기에 번거롭고 주로 2인분 이상만 가능한 메뉴지만 이곳에선 기꺼이 1인분 냄비를 올려주었다. 점원의 빠른 손놀림으로 상이 차려졌다. 봄동 겉절이, 무생채, 김치, 콩장, 미역줄기. 부족하면 얼마든지 더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셀프바도 든든했다. 주 메뉴가 나오기도 전에 밑반찬 맛에 빠져 밥 공기가 비워져 갈 즈음 맑은 국물에 동태가 담긴 냄비가 불 위에 올랐다. 양념장이 풀어지며 빨간 거품이 보글보글 올라오자 칼칼한 향이 콧잔등을 스치며 침샘을 자극했다. 아, 이건 무조건 맛있다. 젓가락으로 가시를 발라내고 뽀얀 살점을 입에 넣었다. 보드라운 생선살 사이로 담백하고 고소한 풍미가 가득 퍼졌다. 두어 번 씹기도 전에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배가 두둑해지니 세상에서 가장 여유로워졌다. 그냥 일어나기엔 이 맛이 금방 그리워질 것 같아 셀프바를 기웃거렸다. 무생채 한 통을 살 수 있는지 묻자 점원은 숙련된 손길로 7,000원짜리 묵직한 통을 건네주었다. 새콤달콤한 무생채 한 통을 소중히 품고 돌아오는 길. 발걸음마다 기분 좋은 힘이 실려 있었다.

영화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가인데 러브 아이디어 데이비드 놀란의 바이올린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작가 황효의 책 쑥스럽지만 나는 내가 좋다 해서 이 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이 재밌네요. 아, 이 소박하지만 정겨운 밥 한 상 얼마나 위로가 되나요? 특히 이렇게 그런 경험들 있으시죠. 뭐 대한민국에 식당 없어서 밥 못 먹을 일은 없다고 말들 하지만 또 어떤 곳에서 어떤 때에는 배고픈데 식당이 잘 발견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늦은 시간에는. 그럴 때 겨우 찾아낸 그 어둠 속 식당 불빛. 아,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게다가 메뉴가 또 끝내주네요. 정말 귀하고 반가웠겠고 또 그 식당의 친절한 직원. 그럼요. 얼마든지요. 편한 데 앉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식당의 그 왜 밑반찬들, 기본 반찬들 모자라면은 더 알아서 갖다 먹으라고 가져다 먹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셀프바 얼마나 든든합니까? 저는 셀프바 있으면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뭔가 기본 반찬 먹고 내 마음에 드는 반찬을 너무 일찍 비우면은 바로바로 더 달라고 말하기도 조금 뭔가 눈치 보이기도 하고요. 그 저자가 쓴 반찬 중에 미역줄기 저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마 한 세 접시는 먹었을 것 같은데 마음껏 가져다 먹을 수 있는 식당. 또 1인분 동태찌개도 기꺼이 끓여주는 식당 참 고맙네요. 나은서님이 아직 공복인데 글을 들으니 급 배가 고파져요. 8시 40분 라스트 오더인 집에 25분 도착해서 밥을 먹었는데 저도 반찬과 밥을 다 싹싹 비웠었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네요. 아마 많은 분들이 먹는 얘기하니까 배고파진다는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먹는 얘기는 늘 그렇죠. 점심때 또 동태찌개 드시는 분도 계실 것 같네요. 자, 시원소주라는 닉네임 쓰시는 청취자께서 베토벤의 소나타 17번 템페스트 가운데 3악장 신청해 주셨네요. 오늘은 이렇게 쾌청하고 맑은 날씨에 고요하지만 우리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7번 D단조 작문은 31의 2 템페스트 폭풍 가운데 3악장 알레그레토 보내드렸습니다. 다니엘 바렌보임의 피아노 연주였고요. 이 곡은 시원소주님이 신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퍼플로드리님이 다니엘 바렌보임의 물 흐르듯 또 격정적인 연주 반복되는 이 멜로디가 오늘 하루 계속 제 귀에 맴돌 듯합니다 하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또 한번 듣고 어느 날 귀에 꽂힌 멜로디는 계속 생각이 나죠. 또 아까 전에는 퍼플로드리님이 어제 데이트 다녀온 딸이 가오리찜 저녁으로 먹고 너무 맛있어서 포장해 왔어요. 부탁을 안 해도 엄마 아빠 생각해서 알아서 챙기는 딸 때문에 행복한 오늘 아침입니다. 야, 데이트 가서 먹고도 맛있었다고 엄마 아빠 걸 챙겨오는 딸은 정말 특별한데요. 그도 그런데 데이트 가서 가오리찜 먹은 것도 특별한 것 같아요. 아, 근데 가오리찜 맛있어요. 이렇게 살이 쭉쭉 찢어져가지고 얼마나 그 식감도 좋고 살짝 삭으면은 그 코 끝을 찡하게 하는 그 맛도 또 기가 막히죠. 아유, 어떻게 이렇게 딸을 잘 키우셨을까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국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볼작의 슬라브 무곡 작문호 46 가운데 마지막 곡 G단조를 함께 듣겠습니다. 이 여덟 번째 곡은요, 앞선 무곡들 가운데서도 특히 에너지와 긴장감이 아주 강한 작품인데요. 빠르게 몰아치는 리듬과 거친 액센트가 인상적이고 또 어딘가 들끓는 듯한 슬라브 특유의 정열도 느껴집니다. 하지만 또 그 안에 드볼작다운 서정은 여전히 살아있죠. 격정적으로 달려가다가도 문득 선율이 노래하듯 펼쳐지는 그런 순간들이 참 매력적입니다. 주빈 메타가 지휘하는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오늘은 드볼작의 슬라브무곡 작문호 46 가운데 마지막 여덟 번째 곡 G단조 함께 들었습니다. 이렇게 총 8곡에 걸쳐서 이어진 슬라브무곡 46 다 들으셨는데요. 이 곡은 정말 단순한 민속품 소품집이 아니라 드볼작이 자신의 뿌리와 정서를 음악으로 풀어낸 아주 생생한 기록과도 같았습니다. 오늘로 이렇게 오프스 46 8곡 마무리하고요. 내일부터는 또 다른 슬라브 무곡집인 작품번호 72로 이어집니다. 작품번호 72는요. 46보다 조금 더 어두운 색채를 가졌는데요. 더 내면적이고 리듬도 단순한 춤곡 느낌보다 복합적이고요. 향수와 서정석이 더 짙다는 그런 평가를 받습니다. 원숙하고 한층 더 깊어진 드볼작의 또 다른 슬라브 음악 여정에 많은 기대 바랍니다. 자, 이어진 곡은 신나는 에너지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어모키님이 신청해 주셨는데요. 루이지 덴자의 푸니쿨리 푸니쿨라 신청해 주셨네요. 테너 주세페드 스티파노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루이지 덴차의 푸니쿨리 푸니쿨라, 테나 주세프 디 스테파노의 노래로 보내드렸고요. 어모키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듣고 계십니다.

0: 국가 자격증부터 민간 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이 응원합니다.
1: 현대 큐밍.
2: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 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 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2: 큐큐큐큐 큐밍.
0: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6: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5321번님이 사연 주셨네요. 저도 오늘 48번째 생일이에요. 그리고 저도 송도 자는데요. 집에 세 남자가 쿨쿨 자고 있어서 혼자 나왔어요. 삐졌거든요. 카페 가서 빵 한 조각 먹고 오렵니다. 하시면서 신청곡 보내오셨네요. 속상하시다고요. 에이, 자고 있으니까 좀 봐주시고요. 분위기 좋게 빵 한 조각 드시고요. 커피랑 음악 들으시면서 오후는 즐겁게 가족들과 함께 생일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먼저 축하드릴게요. 신청하신 히사시조의 음악 써머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부 끝곡이고요. 이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공허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0: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으로 청산에 살리라 김현준 시 김현준 곡 보내드렸습니다. 대우합창단의 노래였고요. 이 곡은 곰곰이님이 신청해 주셨는데 음악 들으면 무심코 내다본 창밖 풍경이 연두색이던 나뭇잎이 초록으로 변한 걸 보니까 우리 가곡 청산에 살리라 생각이 나요. 시간 될 때 5월이 다 가기 전 들려주세요. 합창곡이면 더 좋아요 하셨는데 뭐 5월이 다 가기 전까지 기다렸습니까? 바로 들려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또 바로 들려주셨다고 소름이 돋는다고 답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또 0982번님도 사연 주셨어요. 정호님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피부관리실 운영하고 있어요. 오전 7시 김용신님부터 김정원님, 최강희님, 이수영님, 한동준님, 박승환님, 또 배미향님, 김현주님까지 매일 잘 듣고 있어요. 저는 동네 주민센터에서 합창단 활동을 하며 또 평생교육원에서 가곡 발성도 배우고 있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야, 우리 CBS 음악 FM 찐 팬이시군요. 감사드립니다. 또 가곡 발성 배우고 계신다고 합창단 활동하신다고 그랬는데

0: 오늘 2부 첫 곡 잘 들으셨죠? 또 매일매일 가곡 들려드리니까 함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사이버대.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6: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6: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댁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1: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0: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서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7: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8: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8: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9: 경동 나비엔.
10: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11: 콜레...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클래시컬 브릿지 국제음악 페스티벌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오규스탕 듀메이, 첼리스트 에드가 모르, 피아니스트 클라라 민 등 여러 음악가들이 함께 베토벤의 바이올린 소나타 3번, 슈만의 피아노 오중주 등을 들려주죠. 6월 5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최영선 지휘의 밀레니엄 심포니 오케스트라 공연이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미로슬라브 쿨티셰프, 세르게이 타라소프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2번, 3번 등을 연주하죠. 6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입니다. 서광태 지휘의 칸티쿰 합창단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현대 합창음악의 거장 존 러트의 글로리아, 존 레빗과 플랑의 작품을 노래합니다. 6월 9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영산아트홀입니다. 소프라노 최정원의 콘서트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열립니다. 피아니스트 문재원, 테너 림팍, 어린이 합창단 라임 트리프렌즈, 김광현 지휘의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페라 아리아, 마중, 첫사랑 등의 한국 가곡, 뮤지컬 주요 넘버를 부르죠. 6월 10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롯데 콘서트홀입니다. 156년 전통의 독일 명문 드레스덴 필하모닉 내한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도널드 러니클스 경이 지휘하고요. 바이올리니스트 제임스 NS의 협연으로 브루크의 바이올린 협주곡 1번, 또 브람스의 교향곡 4번 등을 들려줍니다. 6월 16일 화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 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로빈 스타인의 멜로디 보내드렸습니다. 되게 F장조 멜로디라고 하는데 아, 여기선 편곡이 D장조로 됐기 때문에 그냥 멜로디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정명화의 첼로, 정명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5장6부 동일님이 뮤지컬 곡은 왜 넘버라고 할까요? 이렇게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이게 넘버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번호가 매겨진 곡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저도 왜 그걸 넘버라고 하지 하고 궁금해했었는데 공연 프로그램이나 악보에서 곡마다 번호가 붙어있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곡 자체를 넘버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영어권에서는 뮤지컬뿐만 아니라 종종 오페라 아리아도 각 곡을 넘버라고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오페라는 아리아라는 그 솔로곡의 명칭이 있지만 뮤지컬에서는 따로 없다 보니까 이렇게 넘버라고 부르는 게 통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음악적 용어는 아니에요. 그냥 순서와 구분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또 가와이짱님은 저도 송도 살아요 반가워요 이렇게 또 송도 주민께서 손 들어주셨네요. 앙빵님은 학교 다닐 때 저 작곡가가 우리 총장이었던 걸로 기억이 음대를 많이 키우신 분이시죠 하셨습니다. 2부 첫 곡 청산을 살리라 작곡하신 김현준 박사. 맞아요. H대 명문 H대 나오셨군요. 저는 그 학교 대학병원에서 태어났는데요. 반갑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도미니크 모드뉴의 볼라레 테너 러셀 왓슨의 노래로 듣겠습니다. 아까 전에 푸니쿨라 들었는데 또 이 볼라레 또한 비슷한 느낌의 아주 밝고 기분 좋은 에너지를 가득 담은 곡이죠. 꽃마리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도미니크 무드뇨의 볼라레 보내드렸습니다. 테나 러셀 왓슨의 노래였고요. 꽃마리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전설적인 록밴드 퀸의 대표작이죠. 보헤미안 랩소디인데요. 이 곡은 1975년 발표한 이후에 지금까지도 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곡이죠. 락 음악의 역사에서 가장 독창적이고 실험적인 작품. 길이도 엄청나게 길고요. 오늘은 그렇지만 퀸의 버전이 아니라 특별한 음원으로 들려드립니다. 클래시컬 크로스오버 그룹 필하모닉스가 새롭게 해석한 버전인데요. 이 필하모닉스는 베를린 필과 빈 필의 단원들이 주축이 되어 결성한 7인조 앙상블입니다. 그래서 클래식뿐 아니라 이렇게 재즈, 뭐 라틴, 팝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소화하는 크로스오버 그룹인데요. 이 락의 에너지와 클래식의 세련미가 어우러진 특별한 연주 함께 즐겨보시죠.

명곡은 어떻게 연주도 명곡인데 이 버전은 또 정말 특별합니다. 아, 전설적인 락밴드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를 필하모닉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반응이 열화와 같습니다. 154번님이 퀸의 노래가 이렇게 신박하고 오페라 한 편 본 것 같다고 하셨고요. 박시인님은 세상에나 이 곡이 퀸의 그 곡이란 게 안 믿길 정도로 새롭고 감미롭네요. 이런 변화가 정원님 방송의 묘미와 매력이지요 하셨고 씨엘로님 아름답고 경쾌하고 너무 멋져요. 또 배롱나무님 색다른 버전 좋아요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도 정말 아주 즐겁게 만끽하면서 들었습니다. 뭐 워낙에 명곡이라 사실 손대면은 괜히 명곡을 건드려서 망쳐놨다 이런 원망을 듣기가 십상인데 역시 필하모닉스는 새로운 맛을 더해서 전혀 그런 불만이 없도록 새로운 맛을 또 창출해냈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청취자와 DJ가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간.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듣고 싶은 음악을 저의 이야기와 함께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어떤 무대는 연주가 끝난 뒤에도 오래도록 마음에 남습니다. 박수의 크기나 객석을 가득 채운 숫자의 화려함 때문이 아니라 음악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 때 그렇죠. 며칠 전 저는 장애인 연주자들로 이루어진 경기 리베라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피아노 협주곡의 리허설이 시작되기 전에 저는 무대 위에 피아노 앞에 혼자 앉아서 손을 풀고 있었습니다. 앞선 서곡 연습을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던 오케스트라 단원들 사이로 혼자 허공을 바라보면서 해맑게 웃고 있던 한 단원의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둘러보니까 그렇게 웃고 있는 단원들이 몇 명 더 보이더라고요. 제게는 좀 낯선 풍경이라 잠시 시선이 머물렀지만 뭐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다시 손풀기에 집중했습니다. 이윽고 피아노 협주곡 리허설이 시작되었습니다. 리허설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오케스트라는 제가 끌고 가려는 음악을 좀처럼 따라와 주지 않았고 저는 점점 집중력을 잃어가면서 정작 제 솔로 파트의 연주에도 몰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기교적인 정확함보다도 여백의 긴 호흡과 감정의 농도를 더 깊게 만들어야 하는 느린 악장, 이악장 같은 경우 예상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길게 숨을 쉬고 싶었던 그 고요한 여백들은 단원들이 자꾸만 앞으로 밀고 나가더라고요. 아, 이 음악을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려낼 수 없겠다는 불안과 좀 미세한 짜증 같은 감정도 조금씩 마음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함이 쌓이던 순간에 저도 모르게 예민해진 눈길이 단원들 쪽으로 향했어요. 근데 그때 한 단원과 눈이 마주쳤어요. 잠시 머뭇거리다 갑자기 아이처럼 수줍게 미소를 지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뭔가 멈추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저 해맑게 웃는 줄만 알았던 그들은 사실 세상 누구보다 진지한 표정으로 음악에 몰입해 있었고 어떻게든 협연자인 저와 호흡을 맞추려 애쓰면서 제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그 무구한 눈빛들이 어느 순간 제 마음 깊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면 흔히 눈빛이 맑다고 말하잖아요. 아직 세상을 많이 배우기 전의 얼굴, 사람의 마음을 계산하는 법도 스스로를 감추는 법도 익숙하지 않은 그런 순수한 표정들요. 그런데 그날 저는 이미 어른의 시간을 살아온 사람들에게서 그 맑은 눈빛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음악을 바라보는 기준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괴롭히던 감정의 타이밍이나 앙상블의 완성도보다 지금 이 순간 음악 안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그날 연주가 음악적으로 뭐 아주 높은 완성도를 지닌 무대였다고 말할 순 없습니다. 다만 무대 위에서 리허설 내내 저를 짓누르던 불안은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그날 꽤 오랜만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듯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음악 안에 완전히 빠져들 수 있었던 건 결코 저 혼자만의 집중력으로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정확했는지, 누가 더 화려했는지 보다 단 한 음 안에서 얼마나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지, 어쩌면 그 친구들에게 음악은 타인의 평가나 시선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그 자체로 꿈이고 삶이며 기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의 제가 그랬던 것처럼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만들어내는 소리 하나만으로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그 순수한 얼굴들을 보면서 저는 오래 잊고 지냈던 음악의 본질을 다시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상하게도 제 안에 소음들이 어느새 잠잠해져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건네기 위해 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 안에서 조금씩 달아가던 어떤 마음을 다시 발견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슈만의 어린이 전경 가운데 일곱 번째 곡 터헤메가이 작은 꿈 김정원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날 연주 끝나고 제가 이 곡을 앵콜로 연주했었거든요. 아 정말 음악은 이 모든 분들에게 꿈이구나 생각하면서 연주를 했어요. 오늘 들려드린 음원은 제 항상 듣는 저의 음반 Remember Vienna에 수록된 그 버전이 아니고요. 제가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DJ 1년을 맡던 날 이곳 스튜디오에서 우리 애청자분들 한 20분 정도 모시고 작은 라이브 콘서트를 했었죠.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때 연주했던 그 음원으로 오늘은 들려드렸습니다. 와, 그때 벌써 1년이 됐다고 하면서 막 자축하면서 또 축하도 받으면서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엊그제 같은데 1년? 아, 새내기였네요. 4년 지나고 5년째 이렇게 하고 있을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음악을 듣고 나도 누군가에게 음악을 보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담긴 곡을 누구에게 보내는 건지 같이 적으신 뒤에 유료문자 샵 9390으로 보내시거나 홈페이지에 있는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 게시판에 남겨주십시오. 소개된 분들께는 코르테 화장품과 모바일 커피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찬란한 그대에게였습니다. 우리 아당님들 중에도 그날 연주 함께 해주신 분들 참 많이 계세요. 여기 강소영님도 그때 공연에 함께한 청중으로서 더욱 의미 있는 글이라고 좋은 시간과 공간 그 안에 음악으로 하나 되던 한 장면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정말 며칠이 지났지만 지금도 가끔씩 떠오르더라고요. 특히 저 콘트라베이스 쪽에 굉장히 천사 같은 얼굴로 아마 한 30대 중반, 중후반쯤 되는 그런 단원분의 남자분이었었는데 어쩜 그렇게 그 나이에 남자분이 그런 천사 같은 미소를 가질 수 있을지 참 신기해요. 아무튼 제가 많은 치유를 받고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 좋은 기회를 주신 주최 측에도 그렇고 또 그 음악을 하고 있는 천사 같은 우리 뮤지션 오케스트라 단원분들께도 그렇고 자 이어지는 곡은요. 2316번님의 신청곡인데요. 이 사연 먼저 읽어드릴게요. 우리 부부 60대 중반 5일 열심히 일하고 주말이면 캠핑을 해요. 그저께 토요일은 경주 나정 고운모래 해변에서 바다가 보이는 솔바다 아래서 저녁엔 부대찌개를 먹고 또 다음날 이른 아침에 일출을 보면서 커피도 마셨습니다. 손 꼭 잡고 바닷가 모래사장을 맨발로 걷기

됐고요. 아, 참 행복해요. 이의 인생을 이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 작은 출근을 하고 저는 커피와 아름다운 당신에게 들으며 또 행복합니다 하시면서 신청 보내오셨어요. 아, 뭐 너무 부러워서 배가 아픈 분들도 계시겠지만 농담이고요. 듣는 것만으로도 아 행복하다. 그 행복이 이렇게 전염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이었을까요? 자, 2316번님이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듣겠습니다.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가운데 G선상의 아리아 칼 뮌싱어가 주연하는 슈투트가트 챔버 오케스트라 연주로 함께 하시죠.

관현악 모음곡 3번 D장조 가운데 에어 지선상의 아리아 보내드렸습니다. 칼 뮌싱어가 지휘하는 슈투트가르트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였고요. 2316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이 곡 들으시고 8072번님도 사연 주셨네요. 암환우예요. 인천대교 넘고 있는데 지선상의 아리아가 흐르니 정말 행복하고 꿈만 같아요. 옆에서 운전해주는 남편 창순 씨 고마워요. 이렇게 보내오셨습니다. 아, 또 이렇게 다른 분이 신청하셨지만 그 흘러나온 음악

0: 또 이렇게 감명 받으시고 선물 받으셨네요. 아당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암 환우라고 하셨는데 건강 얼른 회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그 DJ 1주년 음악회 이야기했더니 또 그때 기억하시는 분 계시네요. 유솜님이 그때 기억나요? 마스크 쓰신 김경옥님도 생각나고요 하셨어요. 유섭님도 그때 함께 해주셨었군요. 저는 그 이후에 아당에 오신 걸로 잘못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맞아요. 경옥님, 그때 참 제가 인천에서 하던 마티네에도 매번 참석하셨고, 또 대관령 그 평창음악제에서 연주했을 때도 먼 걸음 해주셨었는데, 요즘 왜 이렇게 안 보이실까요? 참 그립고 궁금합니다. 그때 그 음악회에서 미니 콘서트에서 청취자 대표로 마이크까지 잡고 말씀도 하셨었죠. 시간이 참 빨리 흐르네요. 그런 시간 다시 만들어 볼수 있도록 한번 또 제가 추진해 보겠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소중한 순간을 함께하는 한스케이크에서 모바일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전문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라헬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케어의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지니더 바틀에서 아쿠아 봉봉과 어린이 전문 스킨앤바디케어 아임나러 베이비 세트, 정식품에서 오리지널 두유 베지미를 드립니다.

0: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1: 잘 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5: 유동 골뱅이.
6: 잘 돌아갑니다.
7: 잘 돌아갑니다.
8: 잘 돌아갑니다.
9: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0: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1: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10: 이제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
3: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12: 든든한 내일로요.
3: 네?
1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3: 제대로 가시네요.
1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1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1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8: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준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0: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최강희의 영화 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3: 달빛 산책님이 이런 사연 보내오셨네요. 저는 발달장애인들의 미술 전람회를 기회가 될 때마다 다니는데요. 그들만의 아름다운 세계가 있고 아름다운 꿈들을 그림으로 펼쳐내는데 작품들 보면 진한 감동이 오래가더라고요. 예술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발달장애인 아티스트의 작품을 본 그날의 감동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아, 그러시군요. 또 미술도 또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해 주시는데 편견 없이 정말 이렇게 활동하는 그분들의 예술 세계를 정말 앞으로 저도 진심으로 응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는요. 정학화님이 신청해 주신 조시 그로반의 노래로 지랏 콤메 나와 함께 걸어요 준비했습니다. 오늘 일부 아니라 오늘의 끝곡으로 보내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은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세계인의 영화 축제 제79회 칸 영화제가 막을 내렸죠. 올해 황금종려상은 루마니아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의 피오르드에 돌아갔습니다. 기대했던 나홍진 감독의 호프의 수상은 불발됐지만 국제무대에 나홍진 이름 석자를 확실하게 알렸습니다. 화려한 축제는 끝났지만 무엇보다 선명하게 남는 건 우리는 왜 이토록 영화를 사랑하는가에 대한 답이었던 것 같아요.

거장들의 마스터피스를 가장 먼저 만나는 기대, 극장을 가득 채운 열기, 영화가 끝난 후에 쏟아지는 뜨거운 박수는 잊혀가는 극장의 의미, 영화의 존재를 일깨워줍니다. 또 한 번의 축제는 끝났지만 영화가 주는 수많은 재미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도 재미 하나 더해드릴게요.

0: 아, 음악 진짜 위풍당당합니다. 조윤진님 말씀처럼요. 최강의 영화 음악 시작곡으로 킹스맨 중에서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들으셨습니다. 축복동행님 목소리 상콤발랄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짱바님 안녕하세요. 우리 강디 오늘도 놀러 왔어요. 대체 공휴일 너무 좋네요 하셨습니다. 그러게요. 대체 공휴일 여러분 잘 쉬고 계세요? 대체 공휴일이니 어제 그제 뭐 하셨는지도 궁금한데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 부지런히 보내주시고요. 네. 라큐님께 센스상을 드려야 되나? 피오르드 수상 소식이 있는 거 보면 생방이네요? 하셨는데요. 센스가 정말로 끝내주십니다. 라큐님. 지금 주머니에 가진 게 없어서 뭐라도 드리고 싶네요. 맞습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칸 영화제 수상 소식을 보내드렸는데요. 한국 신인 감독의 수상 소식도 반갑습니다. 학생 단편 경쟁 부문인 라시네프에서 진미송 감독이 사일런트 보이시스로 2등상을 받았어요. 올해 칸 영화제는 유난히 공동수상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감독상 공동수상에 이어서 남자배우상과 여자배우상도 한 작품에서 두 배우가 함께 수상하는 겹경사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젊은 거장이죠.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은 올오브어 서든으로 공동 여우주연상을 받으며 다시 한번 실력을 입증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듣고 싶은 음악 또 주말 보낸 소식들 나누고 싶다면 문자메시지 번호 샵939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메시지 보내실 때에 정보이용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되고요.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많이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0: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2: 저축은행.
1: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1: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행복이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요리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퓨.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과 원래 오늘 들으려고 했던 게 들으려고 했던 곡이 있었는데요. 이 곡을 듣지 않고 지금 들으셨던 곡은 E.T. 플라잉 테마 먼저 들으셨고요. 이어서 E.T. 플라잉 테마 맞네요. 플라잉 테마도 존 윌리엄스 작품이네요. 제가 헷갈렸어요. 이에 이어서 또 생과 치료의 행방불명 또다시 들었습니다. 오늘 말 많이 더듬는 거 보니까 생방 티내려고 그러시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봐주셔서 참 감사하네요. 방금 들으셨던 곡은 네, 생과 치료 행방불명 중에서 또다시였고요. 6443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강희님. 편찮으신 부모님 뵙고 속초에서 서울로 가는 차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밀리는 차 속에서 터널을 빠져나가듯이 힘든 일들도 끝이 보일 거라 기대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반드시요. 오늘도 좋은 음악으로 함께 할게요. 운전 중이신 모든 분들 운전하세요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운전 중이신 분들이 계시다면 부디 꼭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고요. 같은 말을 반복하지만 긴 터널에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드시는 분들도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지 않습니까? 끝이 있습니다. 무조건요. 낙심하지 마시고 그날을 위해서 오늘 성실히 살아가도록 합시다. 도토리님, 강디, 오늘 쉬어서 제가 어제 토요일인지 알았지 뭐예요? 어제 완전 푹 쉰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하셨습니다. 잘 쉬었다니 저도 참 좋네요. 7091님, 3일 전부터 제주도를 걸어서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와...

부럽다. 다리가 많이 많이 아프지만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나 자신과의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까 위풍당당 행진곡이 힘이 많이 났다고 하셨네요. 네, 우리 7091님을 위해서 예비된 곡이었을까요? 그렇지만 그 다리 너무 아프시면 너무 무리는 하지 않으시길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게 많이 아파버리면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몸 사려가면서 충분히 좋은 시간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더. 메가츠님, 공주에서 듣습니다. 어제 오늘 공주에서 익산까지 자전거 종주길 라이딩 중입니다. 시원한 강바람 맞으며 강희님 목소리 듣는 재미. 재미있으세요? 라이어들과 인사도 너무 좋으네요 하셨습니다. 아그 부럽다. 너무 부러워요. 제 대신 연휴 즐겁게 보내시는 분들 재밌고 즐겁고 편안한 연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곡 들어볼까 봐요. 3490님 오랜만에 뒷산 불암산에 올랐습니다. 산 입구에 들어서니 나뭇가지 사이로 비치는 햇살도 너무 예쁘고 새소리 바람소리 산길이 마치 레드카펫 펼쳐놓은 기분이더라고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에버그린 들으며 잠시 쉬어가고 싶은데요 하셨는데요. 네, 그 76년도 스타이즈본에서 준비했어요. 바브라 스트라이샌드 에버그린.

최강희의 영화음악. 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참, 바브라 스트라이젠드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공로상격인 명예 황금 종려상 받으셨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이어서 들으셨던 곡은 뮤리얼의 웨딩 중에서 카펜터즈 We've Only Just Begun 이었습니다. 또 주말 동안 영화 본 이야기 나눠주세요 했더니 군체가 압도적이에요. 마이크는 말할 것도 없고요. 3600님, 군체 보고 왔는데요. 뻔하지 않은 좀비물이라 정말 재밌게 관람했네요. 특히 구교환 배우 연기. 정말 신들린 듯한 연기로 영화 내내 구교환 배우만 보일 정도였어요. 왜 코리아 조커라고 했는지 영화 보니 실감 나더라고요. 오, 그래요? 아, 열일하시네요, 구교환 배우님. 4833님, 어제 영화 군체 보고 왔어요. 저 엄청 쫄보라 걱정 많이 하면서 봤는데 제가 본 좀비 영화 중 가장 안 무서운 영화였어요. 공포물 잘 못 보시는 분들도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셨네요. 아니, 쫄보신데 굳이 영화를 선택하셔서 보러 가신 그 용기도 참 대단하신데요. 도전해서 보러 가신 건가요? 아니면 사람들이 보자 보자 했는데 쫄보인 거 안 들키려고 가신 건가요?

네요. 네. 앤디칠룡님은 전송도 가서 짬뽕 먹고 마이클 영화 보러 갑니다. 문경도련님도 오늘 마이클 보러 가신다고. 오늘 가족이랑 친구랑 나홀로 영화관 나들이 가셔도 좋겠네요. 아니면 그냥 푹 쉬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영화 공연 선물입니다. 앞서 음악으로 먼저 만났죠? 우리 시대의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SF 신작 디스클로저 데이 예매권 드립니다. 미지의 존재와 이를 둘러싼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미스테리고요. 하나 더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 영화 예매권 드립니다.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사역과 부활까지의 놀라운 여정을 생생하게 되살린 영화인데요. 위대하신 주, 왕 대신 주께로 유명한 크리스탐린이 총괄 프로듀서를 맡았고요. 이 영화 우선 시대적 고증을 잘했다고 해요. 예수님 주변 인물을 그냥 단순한 선악의 구도로 그리지 않고 굉장히 입체적으로 담아내서 나라면 어땠을까 하고 되돌아보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내 박스오피스 6위를 달성했고요. 특히 국민의 대다수가 이슬람교인 인도네시아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놀랍네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작품 고르셔서 최후의 만찬 혹은 디스클로저 데이 적어주시고요. 본인 성함 꼭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참여해 주세요. 맘맘미아의 Our Last Summer 들으실 텐데요. 이 곡은 6465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휴일이라 목소리 들어서 너무 좋네요. 평일이면 이 시간에 노래가 아닌 전화 벨소리가 배경음악처럼 들리거든요. 커피 한잔 타고 브런치 준비 중이에요 하셨습니다. 노래 같이 들을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조금 전 들으셨던 곡은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요. 다 들으셨겠죠? 그 82명의 단원분들이 그 성지순례 준비로 짐 싸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사연이 올라와서 함께 또 즐거워하시고 힘나시라고 신청곡 미션 중에서 사라 브라이트만 넬라 판타지아 띄워드렸는데요. 다들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네, 오랫동안 준비한 순례라고 너무 설렌다고 하셨어요. 모두 건강하고 무탈하게 잘 다녀오도록 강디님이 따뜻하게 응원해주세요 하셨는데요. 네,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이 많이 되는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절대로 넘어지거나 다치시거나 아픈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선아 남편님, 강디 저는 연휴 기간이 더 바빠요. 고속버스 승무원이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이제 속초 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도 생방송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0533님은 딸아이가 10년 열애하고 7월에 결혼한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신랑 양복 맞추러 간다는데 네, 설레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하시다고 하셨는데 오늘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메리에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다 중에서 파운데이션스 빌미업 버럭컵 듣겠습니다.

0: 여러분, 최강의 영화음악 써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쉬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C네마에서 영화 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토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2: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대학교
3: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사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2: 저축은행.
3: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4: 콜레

0: 베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2: 슈가버블,
3: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3: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7: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8: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9: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7: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0: 새벽반 김치,
7: 새벽반 제조, 새벽판매.
11: 절세의 왕 절정.
12: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13: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12: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11: ISA는 삼성증권이다.
14: 투자 전 상품 서명서는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6: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7: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18: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17: 1인 사장님이라면
18: 얼마?
17: 경리회계는
18: 얼마? 경리
17: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18: 얼마예요?
17: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18: HR365.
19: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인 아이캐스트.
18: 얼마나 좋은데요?
20: 올바른 품질하면
18: 올품,
20: 올품하면
18: 올바른 품질.
2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8: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8: 올바른 품질.
21: 네, 오늘도 한 시간 최강희 영화음악 함께 했는데 즐거우셨나요? 네, 오늘 강디의 흥분된 목소리에 다 같이 좋아지네요. 유섭님 하셨는데요. 저도 여러분 쉬는 소식, 영화 보신 소식 들으니까 또 너무 더 힐링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잘 보내시고 또 내일에서 만나요. 마이걸2 중에서 슈프림스 베이비 러브입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 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 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한 자영업 사장님이요. 남들 쉴 때 아침에 가게 문 여는 거 힘들지 않냐는 질문에 남들 쉴 때 가게 문 여는 맛이 있지 하셨대요. 힘들지만 스스로 또 위로하시는 거죠.

0: 거기에 하나 더 바람을 보태고 싶다 하신 게
1: 오늘 쉬고 그 놀러 가는 사람들 우리 가게 문 활짝 열고 들어오시오. 있는 그 모시오.
0: 선물 같은 휴일 보내는 분들, 그분들의 행복한 휴일을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분들, 모두 한 주 시작하는 문 활짝 잘 여셨어요? 어느 문 앞에서 손에 힘 빡 주고 활짝 열어 젖히며 들어가는 그 기운으로 기분 한번 느껴보시죠. 오늘 하루도 좋다.

퇴사자의 타임으로 대체 휴일, 대체로 휴일인 그런 상황이죠. 다 쉬고 계세요? 아니면 일하고 계세요? 어디선가 듣고 있을 너에게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4: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반 김치.
4: 새벽반 제조 새벽 판매.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좋다 좋다 좋다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좋다 좋다 좋다 당신도 골라보세요.
5: 새 여행 갈 때마다 찾을래요. 참 좋은 여행.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잘 돌아갑니다.
11: 잘 돌아갑니다.
12: 잘 돌아갑니다.
1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4: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15: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4: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15: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4: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16: 유동 골뱅이.
17: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8: 글레오?
19: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8: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9: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왕,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8: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0: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21: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22: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

9006번님이 신청하신 악뮤 200% 이무진 신호등. 997 하나님이 연휴에 돌밥하다가 나 자신을 위한 브런치를 간단히 차려서 아 베란다 캠핑 의자 앉아서 먹어요. 근데 또 본인이 솜씨가 좋으면 사 먹는 것보단 내가 해 먹는 게 아유 브런치 잘하는 당신과 친구하고 싶네요. 9748님 오늘부터 우리 둘째를 위한 출산휴가 시작입니다. 집에서 세 살 딸아이 돌보며 여유있게 편안히 청취해요. 좋아요 파이팅. 저희가 선물이 많지 않아서 커피를 좀 드릴게요. 둘째 때는 커피 드시나요? 만약에 안 된다면 뭐 다른 거 바꿔 드시더라도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수지맘 0306님이 신청하신 엄정화 몰라, 7465님이 신청하신 박미경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동동맘님이 신청하신 성시경 두 사람, 물물물님이 신청하신 윤건, 김연우, 갈색머리, 잔나비님이 신청하신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동근맘님이 이식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정신 차리고 열만 들어요. 세상 기분 좋은데요. 이럴 때 보면 행복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작은 행복이 쌓여서 하루가 완성된 느낌 너무 좋아요. 이거 봐요.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냥 잠시간에 행복이 밀려오면 막 입에서 시가 줄줄 나와. 줄줄 나와 그냥. 어, 행복은 큰 게 아니야. 작은 행복이 쌓여서 그것이 하루를 완성하는 것이지.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또 내 일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이니까 어렵지만 그 속에서 쏙쏙 찾아내야죠. 4369님 6월 기다려요. 부모님이 정성으로 키우시는 산딸기랑 체리 수확하거든요. 아, 6월이 제철이에요? 아, 산딸기는 여름쯤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체리가 아직은 제철이 아니군요. 제가 헌신과 양보의 아이콘이지만 단 한 가지, 과일만큼은 제일 좋고 맛있는 거 제가 먼저 먹어요. 다들 입도 안 되는 참외도 떨어지지 않게 사다 날라서 혼자 잘 먹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세요. 저는 사실 뭐 과일을 진짜 안 먹고, 반대로 저희 남편은 과일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은 참주부, 나는 막주부잖아요. 저는 과일을 사지 않아요. 저까지 과일 사면 저희 집이 과일상이 되거든요. 집에 항시 과일이 떨어지지 않지만은 한 번도 깎아보지 않았어요. 아, 난 깎는 과일은 진짜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본인이 좋아하면 본인이 사다가 본인이 드시고 잘 또 그 뒤처리 잘 하시면 누구도 뭐라 하지 않아요. 뉴진스 버블검 0707님이 신청하신 오마이걸 던던댄스.

0: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1: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2: 도심지 공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 리치.
2: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5: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플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3: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3: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4: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3: 1등을 책임지는 1등 하이엠솔루텍.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글레오?
6: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5: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6: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5: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7: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0: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홍석현님이 신청하신 김장훈 난 남자다 듣고 2부에 올게요.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촉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신혜숙님이 신청하신 다비치 8282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한우가 이 정도는 둬야지. 강정 팜스에서 드리는 한우 한돈 세트,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젤,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착한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3: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4: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3: 방탄꼭지 방탄꼭지.
5: 아직 한 번 남았다.
3: 방탄꼭지 방탄꼭지.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7: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8: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당신의 기대, 당신의 미래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내게 기대 당신의 저축은행.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스테롤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4: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8: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9: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8: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9: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뿅.

0: 링링이님이 신청하신 베이비복스의 킬러. 와,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습니다. 2452님 덕분에 티지 러브 투나잇. 그 시절에는 이제 다른 가수들 때문에 큰 빛은 못 봤지만 또 노래는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우리 얼마니 이런 방송이에요, 여러분. 나 안 보냈는데.
1: 아니, 나 동명이인 이수영, 50대 이수영이에요.

어머 세상에. 사실 이제 제 이름이 흔하디 흔하긴 해요. 저 이거 본명 아닌 거 아시죠? 놀랍죠? 원래 이지연이 본명인데, 이지연 선배님이 계셨잖아요. 물론 지금 세대들은 몰라요. 모르지만, 제 때까지만 해도 이지연 선배님이 물론 활동은 안 하셨어도 유명하셨던 거기 때문에, 저희 사장님이 그러면 남잔지 여잔지 헷갈리는 이름으로 하자. 뭐 혼자 그렇게 얘기하시더니 이수영으로 하셨어요. 네. 저도 그런 이수영인데요. 얼마 전 뽀글 파마했는데 사람들이 윽스로 이쁘고 귀엽다고 합디다. 뽀글 파마 한다 하면 다들 말리는 분위기던데 그러지 마셔요. 뽀글 파마 순회합니다. 아, 뽀글 파마도 말이 뽀글 파마지. 약간 뭘 히피 펌 이런 것이냐? 정말 우리 어머님들처럼 헬멧을 착용한 것 마냥 정확한 착용이 되는 거냐에 따라 다르고, 그러니까 뭐꼭 뽀글 파마가 안 예뻐서가 아니에요. 그걸 이제 얼굴이 소화를 하냐 마냐, 또 패션이 따라가냐 마냐 뭐 이런 건데. 뭐 이쁘다면은 왜 못하겠어요? 참고로 저는 이긴 머리가 없으면 삼손이라 큰일 나요. 5802님이 신청해 주신 URI, UNI, 에즈원 사랑 플러스.

오드오드님이 신청하신 태연 만약에 이지 응급실. 준영 아빠님, 다들 운동 조심하세요. 어제 라이딩 팀이랑 자전거 타고 신나게 냉면 먹으러 가다 그만 사고가 나서 갈비뼈 골절됐어요. 하필 날아가서 떨어진 곳이 아우 계단? 네. 아 라이딩 러닝 하시는 분들 많은데 어이 숨쉬기가 힘드네. 조심하세요. 건강 챙기세요. 자전거도 항시 위험하기 때문에 갈비뼈는 근데 뭐 이렇게 깁스를 할 수도 없고 그냥 있어야 되잖아요. 알아서 붙을 때까지. 아 그래요. 저는 별말 안 할게요. 집에서 많이 혼나셨죠? 네. 정말. 7605님이 신청하신 H 이전니 리치 사랑의 이말 밖엔 조유미님이 신청하신 G.O.D 0%. 이전니.

0: 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4: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5: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4: 메디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4: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다.
5: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6: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7: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6: 1인 사장님이라면
7: 얼마?
6: 경리회계는
7: 얼마? 경리
6: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7: 얼마예요?
6: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7: HR365.
8: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7: 얼마나 좋은데요?
9: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10: 노무법인 폐
9: 1544-7575.
1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2: 타왕 타왕타 시원해. 타왕 타왕타 상쾌해.
1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2: 왕타 칫솔.
1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13: 시원해.
14: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13: I love you.
14: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13: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4: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13: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15: 유유 제약.
16: 세금

0: 국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여기

0: 뉴욕입니까?
1: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2: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에 이은 한동준 FM 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3: 엑스디너리 히어로즈의 보이저. 보이저인가? 듣고요.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전에는 평일 오후에 정규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30분 정도 화면 조정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 화면 조정 시간은 수상기에 수신되는 전파의 화면이나 음성의 수신 상태를 점검하는 시간이었죠. 그때는 화면 조정 시간이 끝나면 바로 어린이 프로그램을 방송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화면 조정 시간을 멍하니 바라보곤 했습니다. 자, 이것과 마찬가지로 2시 전부터 CBS 라디오를 켜시고 설레는 마음으로 한동준의 FM팝스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25일 월요일입니다. 한동준의 FM 팝 첫 곡은 All I Wanna Do Is Make Love To You, 하트의 노래. 한동준의 FM 팝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아, 화면 조정 시간 얘기했더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0426번으로 화면 조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외계인이 지구인을 특히 어린아이들을 세뇌시키는 진호입니다. 이런 비스무리한 영화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랬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워피맨님이 맞습니다. 저도 그 세대예요. 기타 연주 아람브라궁의 추억 그때부터 듣고 좋아했죠. 그랬어요. 두리안님이 맞아요. 저요. 휴일에도 이 시간에는 한동준님과 함께 그러셨어요.

0: 맛있어요. 두리안 좋아하시나 보죠? 두리안 드셔보셨습니까? 아, 저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희 집안 식구들 모두 다 엄청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동남아 가서 먹으면은 좀 저렴한데 우리나라에서 먹으려면은 상당히 비싸단 말이죠. 그래서 못 먹었었는데 최근에 그냥 냉동식품으로 좀 나온 것 같아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님이, 아, 맞아요. 화면 조정 시간. 알록달록 화면을 낮부터 켜놓고 시작을 기다리며 숙제도 하고 놀기도 했던 그 시절이 있었네요. 그러셨습니다. 그래요. 이금아님은 어렸을 때 TV 지직거리면 아빠나 형부가 올라가셔서 안테나 맞춰주시던 기억나요? 맞습니다. 야, 그때는 그 단독주택이었으니까 안테나를 저 지붕에다가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TV 봤었죠. 우리 TV 지직거리고 그랬었어요. 갑자기 안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와, 참 옛날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까마득합니다. 자, 한동준 FM 팝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4: 숭실력자
3: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7: 관절.

0: 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0: 큐큐큐큐큐밍
1: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0: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 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모든 토킹의 You Can Win If You Want, London Boys의 My Love, Joy의 Valeri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다람쥐님이 어머 오늘 음악이 왜 이래요? 조크로요. 콩국수 콩 삶다가 콩이 튀어나오려고 해요. 나오려 해요. 굿이에요.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3853님이 얼마 전 아들 예식 치른 친구 만나서 점심 먹고 경의선 타고 파주 가는 길입니다. 양쪽 귀에 이어폰 꽂고 들으니까 와 나이트장인데요. 신납니다. 그러셨어요. 네. 그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시면서 이어폰 내서 소리가 셀 수 있습니다. 너무 크게 들으시면요. 네, 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너무 크게 듣지는 마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용준님은 집안일 마무리하고 달리기 하러 나왔는데 한동준님 친근한 목소리가 나오네요. 더욱더 신나는 음악 부탁드립니다. 그러셨어요. 네. 샤넬님은 10분 전 대기죠. 연휴 마지막 날인데 감기 걸려 힘듭니다. 내일부터 출근인데 오늘도 듣게 합니다. 언능 나오라고 응원해 주세요. 그러셨습니다. 아이 나오셔야죠. 빨리 나오셔야죠. FM 팝스 들으시면 빨리 나올 겁니다. 블루 2294님이 디스코텍에서 많이 들었죠. 할렘 디자이어 쌍두마차 달렸죠.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할렘 디자이어. 할렘 디자이어는 그 할렘 디자이어. 뭐 이거 부분만 전부 다 따라 했죠. 7315번으로 고덕동 사파 잠실 화랑 동서울 맘모스 등등 쌍팔년 당시 주 무대였던 롤라장이었죠. 저녁에는 천우동 88라이트. 생각만 해도 흥이 나고 살 떨리네요. 그러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다닐 때 다니셨네. 프랭크 신났더라님은 연휴 내내 일하다가 지금 마지막 대체 공휴일. 오늘 하루는 쉽니다. 갈 곳도 없고 집에서 라디오 들으면서 간식이나 주워 먹으면서 편히 쉬고 있습니다. 바브라 스트레이샌드 에버그린 듣고 싶은데 어떻게 될까요? 되죠? 됩니다. 네. 암요. 됩니다. 들어야죠. 배트 미들러의 The Rose에 이어서 바브라 스트라이샌드의 Evergreen.

0: than pops.
1: 내 마음의 보석성.

루틴은 일상생활에서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련의 행동이나 동작들을 의미하는 단어죠.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아침 식사를 하고 회사로 출근하는 모든 행동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제가 임의로 새로운 루틴을 만들어 매일 반복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일어나면 양치질을 한 다음에 물을 데워서 600ml 정도의 컵에 따르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십니다. 밤에 쌓여있던 노폐물이 따스한 물에 깨끗이 씻기길 기대하면서 말이죠. 매일 이렇게 하면 몸에 좋다는 기사를 읽은 후부터 이 루틴을 시작했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사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물을 잘 안 마시는 제 성향상 나쁠 건 없겠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저의 첫 번째 루틴이죠. 두 번째, 물을 다 마시면 저는 평소에 제가 좋아하는 딱딱한 재질의 빗으로 브러쉬를 시작합니다. 한 면에 50번씩 숫자를 세어가면서 브러쉬를 하다 보면 머리카락 전체의 면적을 고루 브러쉬를 하게 되는데요. 평소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편이어서 머리 숱이 줄었는데 브러쉬를 한 다음부터는 머리카락이 빠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제 눈으로 그 효과를 확인한 이상 저는 이 행동을 단 하루도 멈출 수가 없답니다. 세 번째, 저는 오후 5시 이후에는 커피를 안 마십니다. 불면증으로 고통을 겪고 난 다음부터 저는 커피를 하루에 한두 잔 정도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도 오후 3시 이전에 끝내려고 노력하죠. 밤 11시가 되면 천천히 숙면에 드는데 이때부터는 머릿속을 조금씩 비우는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침대에 누워도 금방 잠들지는 못하는데요.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 노력하고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근심과 걱정을 무조건 다 없애려고 노력합니다. 창밖에는 찬란한 햇살이 눈부시고 저는 오늘도 해냈다는 성취감과 자부심으로 하루를 마감합니다. 시간도 안 들고 돈도 안 들지만 제가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이 고마운 세 가지 루틴은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거를 수 없는 저만의 인생 철칙이 되었답니다.

내 마음의 보석송 글로리아 게이너의 I Will Survive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에서 이혜경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평소에 꼭 지키는 루틴. 예. 이런 그 루틴을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많으시죠. 예. 아침마다 저 산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런 걸 지켜가면은 사실 건강에도 제가 볼 때는 이 세 가지 루틴은 굉장히 좋은 버릇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괜찮아서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먹는 건 뭐 널리 알려진 거죠. 건강에 좋다고. 그리고 이 저 브러쉬를 하신다는데 그 이 행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아니라서 그런지 브러쉬 자체를 잘 모르니까. 어쨌든 뭐, 예. 좋은 것 같아요. 블루 이구사님이 같은 시간 자고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식사하고 화장실 잘 가고 루틴이 가장 건강한 지름길이라는데. 글쎄요. 그렇죠. 이거 철저히 지킨다면 아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6443번으로 공감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시네요. 저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혜경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꼭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겠습니다. 자, 노래 또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Baby One More Time, 로비 윌리엄스의 Supreme.

0: 행복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6: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7: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5: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8: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9: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8: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6: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5: 고덕을

0: 크게 사는 기준 평택고덕 우미림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애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애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애환경.
5: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6: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7: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8: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신기로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 시송 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ABH 플러스 스누아토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부산 바다 노을의 명소 펜스타에서 그레이스호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한동준 FM 밥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자, 폴앤카의 Put Your Head on My Shoulder 1부 끝곡으로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1: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0: 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 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5: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6: 판촉물
5: 고려기프트
6: 답례품
5: 고려기프트
6: 기념품
5: 판촉물을 고려하라
4: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7: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8: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7: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9: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0: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마이클 잭슨의 Thriller였습니다. Thriller. 이 노래 올리브 88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제가 이 신청하신 분들 소개를 제대로 이렇게 100% 못 해드립니다. 왜냐면 페이지가 자꾸 넘어가고 그러면은 잘 못 찾질 못해가지고 제가 소개를 못 해드릴 때가 있는데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노래는 나가잖아요. 소소한 마음님이 여기 이태리 발이에요. 오늘 마테라 갑니다. 50대 아줌마들끼리 우리끼리 자유여행 중인데 스스로가 대견하네요. 2주간 여행 중인데 무탈하게 잘 마치길 바란다고 저희 얘기 나오면 다들 아우 깜놀할 거예요 그러셨습니다. 예, 지금 아우 하고 계십니까? 즐거운 여행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4272번으로 코코가 또 아파가지고 영등포 동물병원에 다녀가는 길 듣고 있어요. 아까 광화문 지나면서 찍어놓은 사진으로 휴일에 시내 전경을 보내드릴게요. 힘내시고요. 좋습니다. 아유 힘내죠.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오늘 굉장히 덥죠 그리고.

0: 코코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자, 한동준의 팬팝스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곡들 그리고 하시고 싶은 얘기 모두 팬팝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마이클 영화가 개봉돼서 그런지 마이클 잭슨 노래가 거의 매일 한 뭐라 그래야 돼요? 한 20, 30개의 신청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63 또 톡갱이님도 아 마이클 영화 보고 점심 먹고 차에 탔는데 스릴러가 나오네요. 그러셨어요. 자, 한동준의 팬팝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4: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5: 기대세요.
6: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7: 기대만큼 기댄 만큼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경기도민이라면
2: 시내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합치면 8만 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 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6: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세금

0: 서민의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4: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4: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2: 퓨.

Hathaway, What is Love, La Bouche, SOS, Africa Bambaataa, yeah, Field of Vibe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네. 가을은 선물님이 손선풍기 들고 19층 계단 올라왔어요. 오늘은 FM 팝스 들으며. 와, 19층? 야, 대단하십니다. 네. 19층. 아니, 그 이제 반복해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아, 근데 그 아파트 계단, 높은 데 사시는 분들, 그 계단 운동이 상당히 괜찮다고 그러는데요. 어차피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되면 좋고 님이 대구에서 학원차 운전하는 67세 남성입니다. 항상 이 프로그램을 청취하는 왕 애청자인데요. 매일 일하다가 오늘은 쉬는 날이라서 앱 가입하고 집에서 편안하게 소파에 누워서 즐기고 있습니다. 음악 듣고 있으면 80년도 대구 음악 감상실 시절이 생각납니다. 하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운전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들으시죠. 운전하시면서. 봄채원님은 사연은 매일 잘 듣고 있는데 사연은 처음입니다. 태안 달산포 해수욕장 앞 솔밭에서 FM 팝스 들으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태안 달산포 해수욕장에서 처음 들어보는데 하여튼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달달할 것 같습니다. 광화문 여인님이 아들이 내일 군입대합니다. 걱정이 앞서기도 하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서 어느덧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군인이 된다는 것 자체가 자랑스럽고 대견스럽습니다. 머리 짧게 깎고 온 아들을 본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고 그러셨어요. 예. 군복무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될 겁니다. 네. 수경님은 광주우들러 미얀마 양곤에서 따웅지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국에 오니까 역시 대한민국 최고예요. 하여튼 세계의 모든 도시 이름이 다 나옵니다. FM 팝스 듣고 계시면. 자, 노래 빨리 들어야 되겠네. 나나무스쿠리의 플레즈르 다무르, 그리고 앙리꼬 마셔스의 라 팡스, 드 모낭 팡스.

컬리서먼의 제시에 이어서 린더 론슈타튼의 Poor Poor Pitiful Me까지 두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낭만 강아지님이 7년 동안 같이 근무했던 과장님이 명퇴를 하시게 됐어요. 저 처음 입사했을 때 멘토까지 해주셨던 분인데 많이 아쉽고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듭니다.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셨습니다. 같이 근무하시는 분 중에서 뭐 특별히 그렇게 안 좋은 감정이 없었던 분들은 헤어지는 거 참 마음이 아프죠. 비스타탑님이 조용히 듣다가 음악이 너무 신나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셋딸 아빠님은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군산 장자도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3대 가족 여행이 아주 인상 깊었네요. 가족 모두가 흰 티셔츠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믿을만한 사위, 사랑스러운 큰딸, 가족에게 너무 잘하는 며느리. 아, 좋습니다. 아유, 화목이 그냥 확 오네요. 자, 노래 두 곡입니다. 웨스트라이프의 노래, 맨디, 크리스티나 아길레라의 Reflection.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자담 맵슐랭 치킨
4: 카티프로 시작!

0: 프로.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이거 프리미엄 방탄 꼭지야.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방탄 꼭지.
5: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 꼭지.
4: 방탄 꼭지, 방탄 꼭지.
6: 아직 한 번 남았다.

0: 잡초만 지우는 착한 제초제
1: 잡초지우개 모뉴먼트.
2: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0: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2: 1인 사장님이라면
0: 얼마?
2: 경리회계는
0: 얼마? 경리
2: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0: 얼마예요?
2: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0: HR365
3: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0: 얼마나 좋은데요?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2: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1: 당연 양만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2: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1: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3: 유동 골뱅이.
4: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0: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2: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2시간 동안 음악 들으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푸셨죠? 오늘 끝곡은 쥬아니 마티스의 노래입니다. A Time for Us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0: 해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구스팔로
1: 셀러스.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2: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오랜만에 입는 옷 주머니에 무심코 손을 넣었는데 만 원짜리 한 장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아니 이게 웬 횡재냐 하면서 하루 종일 기분 좋았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 같은 대체 공휴일에는 딱 그런 기분이 듭니다. 원래라면 시들시들했을 월요일인데 꿀 같은 보너스 휴식이니까요. 주머니 속 비상금처럼 기분 좋은 오늘, 이 뜻밖의 선물을 우리 한번 신나고 알차게 써보면 어떻겠습니까?

0: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첫 곡은 김종서 주머니 속의 행복. 주머니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10,000원짜리 행복을 주죠. 최동선 씨, 50,000원짜리는 더 좋죠. 그분 말이라고 하십니까? 1895번, 남편 세탁소에 맡길 옷 정리하다가 가끔 10,000원짜리가 나와요. 그런 날은 그야말로 땡 잡은 날. 오늘도요, 땡 잡은 휴일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연히 나온 주머니에 10,000원짜리 같은 게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 반대로 말이죠. 세탁기 돌렸는데 10,000원짜리가 다 젖어서 찢어져 있으면 그런 땐 기분이 어떨까? 아, 이런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자, 월요일 오후 가요 속으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음악들 감상하시죠.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5: 새벽밤 김치,
4: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6: 알로에는 많습니다. 하지만 23년 연속 세계 인류 상품은 오직 하나입니다. 50년을 알로에와 함께 걸어온 유니베라. 정직한 원료, 과학적 효능, 그리고 시간이 만든 신뢰. 대한민국 알로에 유니베라.
7: 여기가 뉴욕입니까?
8: 이곳이 파리입니까?
7: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치. 호밍루치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8: 기대하세요. 호밍루치.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9: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4: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이적 하늘을 달리다. 박경수 씨, 배상진 씨가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양희은 씨의 참 좋다는 2092 김명숙 씨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언제나 참 좋다라는 말만 하고 듣는다면 사는 맛이 절로 나겠죠. 조영신 씨였습니다. 참 좋다 이런 말만 하게 되고 참 좋다 이런 소리만 듣는다면 그렇죠. 그야말로 사는 맛이 나겠습니다. 조영신 씨 글 참 좋으네요. 문금순 씨, 점심 먹고요. 강한 햇볕을 받으며 걷고 왔더니 덥네요. 아, 걷고 왔더니 아우 기분 좋으네요. 이럴 줄 알았어. 덥네요. 굉장히 1차적인데요. 맞습니다. 오늘 많이 덥습니다. 30도 안팎. 초여름 날씨네요. 보니까 강릉은 20도가 살짝 넘고 있다 그러고요. 강릉은 그나마. 근데 이제 보니까 내일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뭐 더위를 식혀주는 예보이긴 한데 또 비가 오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아 왜 또 비가 와?

이 원진 류금덕 시작되는 연인들을 위해 2691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싱그러운 초록 숲길을 걷고 있습니다. 한껏 여유로움을 느끼면서 듣는 음악은 힐링 그 자체입니다. 3369번. 이 가을에 이 낙엽 멋진 길이 있지만 5월 이 시기에 보는 이 초록 숲길 너무너무 아름답죠. 전세미 씨, 차가 너무 막혀서 남편 잠 깨게 하려고 듣고 있어요. 신나는 노래 좀 들려주세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인가 봐요. 차가 많이 막히는 그런 오후일 듯해요. 그리고 2903번으로도요. 가평을 다녀오는 길 너무 막히네요. 청취자분들 얌체 운전은 하지 맙시다. 갓길은 좀 너무하잖아요. 신나는 노래 부탁합니다 하셨어요. 갓길을 다니는 차들을 좀 만났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굉장히 좀 불쾌하죠. 사실. 그 한두 대 때문에 뒤에 행렬이 계속 밀리게 되는 거잖아요. 자, 막히는 길에, 밀리는 길에 계신 분들도 지금 많이 계실 텐데 전세미 씨, 2903 요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아, 그리고 신나는 노래도 제가 골라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상자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7345번으로 신청하셨는데 사랑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예린 포플러 나무 아래까지 함께했습니다. 남왕진 씨가 신청하셨고요. 양현주 씨를 위해서도 들려드렸어요. 좀 리듬이 있는 신나는 노래였습니다. 7870번 워킹맘의 연휴는 집안일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휴일은 좋아요. 알타리 김치 맛있게 담그고 뒷정리 후에 영화 마이클 보러 고고. 예, 영화 보러 가실 거군요. 마이클 잭슨 이 영화 재밌어요, 재밌어요. 자, 잘 다녀오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휴일 계속 너 집안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어요. 영화 보러 가시다가 커피도 한잔 하십시오.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여기는 학원인데요. 저는 오늘도 수업합니다. 고등학생들 기말고사 준비 기간이거든요. 지금 교재 만들면서 듣고 있어요. 8852번으로. 수고 많으셔요.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더운 여름을 맞이하면서 계속 공부하느라 또 아이들 신경 쓰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이팅입니다. 1534번으로 아드님의 26번째 생일. 햇병아리 선생님인데 자취하고 있어서 생일을 잘 못 챙기셨다고 적어주셨네요. 우리 아드님도 선생님이신가 봐요. 그렇죠? 자, 저도 축하드리고요. 신청하신 노래 처음 그날처럼 준비했습니다. 박용하의 노래입니다.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정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잘 돌아갑니다.
3: 잘 돌아갑니다.
4: 잘 돌아갑니다.
5: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6: 이거 프리미엄 방탄꼭지야.
7: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8: 방탄꼭지.
9: 아직 한 번 남았다.
8: 방탄꼭지.
10: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0: 전문 너무법인 폐 1544-7575.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유유 제약.
3: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4: 아이캐스트에서 찾아보세요.
3: 1인 사장님이라면
4: 얼마?
3: 경리회계는
4: 얼마? 경리
3: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4: 얼마예요?
3: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4: HR365.
5: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캐스트.
4: 얼마나 좋은데요?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4: 경동 나비엔.
15: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송골매 어쩌다 마주친 그대. 6623-5870. 2AM에 죽어도 못 보내는 공주님이 신청하셨어요.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에서 화장품 세트,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점 co.kr 이론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가요 속으로 1부 끝곡이에요. 신중현과 뮤직 파워 아름다운 강산. 3956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인데요. 띄워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2: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2: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3: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2: 필립스 멀티탭.
1: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4: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5: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4: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6: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7: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노력이 붙어!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박승화의 가요속으로 2부 첫 곡은 SG 워너비의 내 사람이었습니다. 5413번으로 이게 신청한 게 맞는 것 같아요. SG 워너비의 그 사람 들려주세요. 그 사람 아니고 내 사람이 맞겠죠? 네, 맞을 거예요. 그 사람은 정소녀 최병걸 그리고 변진섭 씨도 리메이크한 버전을 저희가 자주 들려드렸습니다. 내 사람 SG 워너비였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죠. 문자 샵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2부도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2: 당신에게 대 저축은행에
3: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4: 기대만큼 기댄만큼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국민연료선연료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왕타 칫솔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올품
4: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5: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4: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6: 멀죠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7: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8: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7: 제습 환기청정기

빰빰빰빰빰 풍요 속의 빈곤 김부용의 노래 양경화 씨가 신청하셨죠. 4665번으로 정해주신 김현철의 연애였습니다. 7887번 우리 딸 벌써 반 학기가 다 지나가네요. 기숙사에 데려다 주는 길입니다. 아유 반 학기가 다 지나갔어요. 2026년에 5월이 다 가고 있네요. 참 빠릅니다. 권정중 씨, 여수 여행하고 올라가는 중인데요. 앞에 사고가 났는지 1시간째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집이 그립습니다. 하셨는데요.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고속도로 여기저기서 정체되고 있다고 하는데 야, 이럴 때 뭐 혹시 이 사고까지 나면 정말 답이 없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권정중 씨 지금 마음 느긋하게 가지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적어주신 대로 집이 그리운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겠네요. 조심해서 올라오십시오. 5239번 옥수동 빵집도 문 열었어요. 사진 보내주셨는데 근데 다들 어디 가셨는지 손님이 없어요. 오늘 저녁 메뉴 혹시 결정 안 하신 분들 괜찮으시다면 동네 빵집 여기 어디 가셔가지고요 맛있는 빵으로 간단한 저녁 식사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빵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 사진에 맛있겠다. 자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양수경 그대는

양순이님이 신청하셨어요. 멀리서요. 여긴 네덜란드. 여행 마치고 독일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청취합니다 하셨습니다. 아이고 어딜 가시든 또 멀리 계셔도 이렇게 가요 속으로를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멋진 여행 되셨겠기를 바라고요. 신청하신 저구 꿈꾸는 카사비앙카였습니다.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시죠. 9312번으로 주셨는데 제가 미리 사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족끼리 벌초 갔다가 살모사가 많아서 119 신고를 처음 해본 날입니다. 뱀이 똬리를 틀고 있어서 정말 놀랐습니다. 아이고 미리 이렇게 보게 돼서 다행입니다. 신고도 잘 하셨고요. 아유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이 벌초 갔다가 이 뱀에 물리는 사고들 가끔 이렇게 듣게 되는데 여러분 미리미리 좀 방지를 해야겠습니다. 예, 안정을 좀 취하십시오. 박인숙 씨 오늘 회사가 일을 해서요. 출근을 하면서 나오기 싫었거든요. 아우 너무 힘들었는데 벌써 퇴근 시간이네요. 예, 힘든 시간도 이렇게 다 지나가기 마련이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인숙 씨. 이제 남은 휴일의 마지막 시간 편안하게 보내십시오. 최희준 씨의 원곡이죠. 하숙생. 이 노래를 손태진 씨가 리메이크를 했는데요. 0020번으로 정해 주셨습니다.

0: 지상자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1: Just wanna fall in love.

0: Yeah.
1: It's all about love.
0: This song goes out to all my people who I love.
1: I love you.
0: 192 from me to you.
2: 베토벤 소나타 8번 비창. 야, 이 곡을 샘플링해서 이렇게 귀에 자연스럽게 들리죠. 멜로디들이 2349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휘성 사랑은 맛있다. 그 전에 들었던 노래 금광은 사랑을 미워해. 이 노래는 권정중 씨의 신청곡이었고요.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레인보우 애플리케이션 제 얼굴 보이시죠? 그 옆에 보라색 누르시면 되거든요. 7832번으로 어제 초등학교 동창 모임을 했는데 학창 시절 이야기하며 추억하는 그런 시간이 참 좋았다고요. 내내 이 노래가 생각나서 또 듣고 싶다고 신청하셨습니다. 기억날 그날이 와도 홍성민 씨의 노래죠. 자, 그래요. 그때 추억들 또 떠올려 보시면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DJ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0: 살찌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차담 맵슐랭 치킨.
2: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3: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4: 멀쩡 많은 사람들의 진짜 가구
2: 하이퍼스.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0: 세제야.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현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듣고 계신데요. 잠시 후에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도 함께 해주세요.
2: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죠. 이지연, 그 이유가 내겐 아픔이었네. 4820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매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시댁 어른들과 서천에 갔다가 지금 집에 가는 중입니다. 6787번으로 사연 주셨는데 김승환님 방송 잘 듣고 있어요. 예, 김승환은 제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오늘 PD님, 작가님, 저 이렇게 셋이 출근해서 생방송으로 2시간 잘 끝냈는데 마지막에 김승화, 아 김이 확 빠지네요. 자,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입니다. 6787님 조심해서 잘 도착하십시오. 가요 속으로 오늘 끝곡. 컬트의 노래죠. 너를 품에 안으면 임경신 씨의 신청곡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좋은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박승화였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3: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4: 뉴바옴.
3: 운동할 때도
4: 뉴바옴.
3: 장 건강에도
4: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3: 뉴바옴.
5: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6: 구스 팔로셀러스.
5: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6: 구스 팔로셀러스.
7: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8: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혼자 사는 사람입니다. 만나는 사람도 없어 하루하루를 외롭고 쓸쓸하게 보냈죠. 그때 외로움 안녕 120을 통해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내 말을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외로움을 이겨내는 큰 힘을 얻었답니다. 외로울 땐 전화주세요.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외로움 안녕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9: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 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

0: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뱀이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사막의 양들은요, 잠을 잘 때만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동안에는 몸무게의 압박으로 성장판이 닫혀 있기 때문에 밤이 돼서 이제 쉴 수 있게 되면 그제서야 뼈가 자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건 우리 마음도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의 소음과 타인의 시선 속에 바쁘게 뛰어다닐 때는 내 마음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알 길이 없죠. 그래서 긴장과 압박을 내려놓고 오롯이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고요한 쉼표가 찾아왔을 때 우리의 마음도 몰라보게 성장하는데요. 이따금 인생의 멈춤 신호가 들어오더라도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쉼이 길고 고민이 깊을수록 마음은 눈부시게 자라날 테니까 말이죠.

토큰스의 노래 Lion Sleeps Tonight. 작은 식물들도 우리의 키도 우리의 마음도 밤동안이나 쉬고 있을 때 성장을 하죠. 과학적 심리학적으로도 마음은 수면을 통해 밤시간에 자란다는 사실이 증명돼 있는데요. 저녁 무렵에는 낮 동안의 모든 압박을 잠시 내려놓고 고요함 속에서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멈추고 쉬어가는 시간은 인생의 낭비가 아니고 다음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0: 아까 말이죠. 지금 잘 쉬고 계시죠?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 역자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여기가 뉴욕입니까?
4: 이곳이 파리입니까?
3: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4: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오늘 날씨는 좀 더웠지만 산책하기에는 무리 없는 날씨. 그래서 호숫가를 걸었습니다. 뚝방 잔디밭에 피어있는 소담스러운 토끼 불꽃, 가녀린 몸으로 노란 꽃잎을 뒤척이는 금계국, 진분홍 해당화, 흐드러지게 핀 장미, 가끔씩 불어주는 보드란 바람도 참 좋고, 오늘도 자연이 준 아름다운 멋진 선물에 무타람에 감사하며 마음을 조금씩 비워봅니다 하셨어요. 9548님이 정하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의

라큼 파르세타 패츠 도미노의 블루베리 힐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다른 주제를 함께 하는데 이제 곧 6월이죠. 6월에 특별히 기대되는 일이 있으신지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6월에 기대되는 일, 오늘의 주제입니다. 대체 휴일 이른 저녁 먹으며 편안하게 집에서 듣고 있네요. 태수님의 텐시시 I'm not in love.

매주 월요일에는 다른 주제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6월에 기대되는 일. 신자야 사랑한다님이 보내주셨네요. 3개월 동안의 합창 연습을 했습니다. 저는 뒤늦게 합류를 했고 그래서 혼자 연습을 더했습니다.

단장님은 제가 참 노래를 잘한다고 일부러 칭찬을 해주셨지만 저는 그 말을 100% 다 믿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저를 잘 아니까. 합창 연습하면서 종종 간식도 먹고 또 카페에도 같이 가서 소속감을 돈독히 해왔습니다. 우리 합창단원의 발표날이 다가오는 6월이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셨어요.

칼펜터스의 노래 싱 그리고 미치밀럽 장단의 도레미였습니다. 6월에는 제 생일이 있어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늘 조용하게 지냈는데 올해는 조금 시끌벅적하게 준비를 해보려고요. 7362님 6월에 2박 3일 아내가 친구들하고 여행을 갑니다. 아이들은 다 결혼하고 단둘이 사는데 오랜만에 저 혼자 즐길 수 있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하셨어요. 6677님 6월에 동문체육대회가 있고 저녁에는 1박 2일로 동창회를 합니다. 제가 오락부장이라서 어떻게 친구들 재밌게 해줄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기대된다고 핑크 공주님 보내주셨네요. 짜장밥을 좋아하는 아들의 첫 면회를 가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음식 연습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들이 군에 갈 줄은 몰랐어요. 마음이 아픈 아이였거든요. 한동안 등교 거부로 인해서 우리 가족은 거의 살얼음을 걷듯 세월을 보냈죠. 대학에 2년 늦게 들어가면서 그것도 감사했는데 어찌된 것인지 좋은 친구들을 만나 생각이 바뀌고 성장하는 듯해서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신체 검사가 아주 좋게 나와서 군에 정정당당하게 입대를 하게 된 우리 아들의 첫 면회 날짜를 꼬박꼬박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미정님. You're sleeping, son, I know, but really this can't wait.

0: 그들의 첫 면회를 기다리고 있는 김미정님, 엘비스 프레슬리 마이 보이였습니다. 지금 시각이 6시 3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저녁과 내일 날씨 전해드립니다. 기상청 나가 있는 김수진 리포터 전해주세요.
1: 네, 이제 정말 여름이 얼마 남지 않아서인지 어제 오늘 마치 여름 같은 때이른 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 내일은 마치 여름비처럼 매우 강하면서도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나라 남서쪽에서부터 많은 수증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다가서고 있어서 오늘 제주와 전남 남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고요. 내일은 그밖에 전국으로 비가 점차 확대돼서 모레 새벽에 중서부 지역부터 차츰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저기압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제주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최대 50mm 안팎의 엄청난 폭우가 퍼붓는 곳이 있겠고요. 돌풍 벼락과 함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비바람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지에 최대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최대 150mm 이상의 호우가 예상되고 그 밖에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지역에도 20에서 최대 80mm 안팎의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이번 비가 내리면서 다시 고온 현상은 주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22도, 청주, 광주 21도, 원주, 부산 19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만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춘천 27도, 대전, 대구 26도, 광주 25도로 오늘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대소 낮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당분간 평년 수준의 기온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비교적 맑은 날씨를 보이는 날이 많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코파카바나. 이 곡은 3857님 정하신 곡입니다. 부안 여행을 하고 돌아가는 길 버스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땡깡님. 아내와 함께 단양 소백산 자연휴양림에 놀러와서 힐링하며 듣고 있습니다 하셨나요? 신바람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어머니는 20대 초반에 시골로 시집을 오셔서 평생을 마늘 농사를 지으셨기에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도 혼자서 1,000평이 넘는 마늘밭을 일구고 계십니다. 근데 이달 초 계단에서 내려오다 넘어져서 오른 팔목이 골절이 돼 철심을 받게 됐습니다. 어머님 댁 근처에 사는 큰 누나가

시간씩 약도 주고 마늘밭 비닐 속에 자란 풀들도 뽑고 스프링쿨러로 물을 주다 보면은 물 호수가 터져서 그거 묻고 정비하다 보면 또 몇 시간. 쿨러 고장나면 또 수리해서 다시 설치해야 하고 농약 기계도 가끔 말을 안 들어 고쳐줘야 하고 정말 농사일이 하나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야 매주 두 명 이상 내려와 일을 나눠서 하고 차도 있어서 시내에도 금방 다녀올 수 있지만 어머님은 차도 없이 서너 시간 배차 간격에 버스를 타고 시내 가야 농사 관련 물건을 사올 수가 있고 기계 고치는 일도 해야 하는데 여자 혼자서 하기 힘든 이 마늘 농사를 동네에서 제일 잘 지으셨다니 79세이신 어머님이 대단하고 존경스럽게 합니다. 비록 몇 주 주말에만 했던 농사일이었지만 느낀 점도 많고 후회되는 일도 많고 어머님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주말에 내려와 어머님 농사일 많이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절로 생기게 된 아주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어머니, 발 얼른 나으시고 이제는 농사일 조금만 하세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세요. 사랑합니다, 어머니.

오늘 내 삶의 길목에서 이무태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홀로 농사 짓다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이 납니다. 그러시네요. 6677님, 어머님이 편찮으신 바람에 형제 자매들이 총 출동을 하셨네요. 이 기회에 더욱더 돈독해지시겠습니다. 어머님의 건강을 기원할게요. 0224님, 농사하신 분들, 농사 짓는 분들 노고를 생각하면 시장에서 100원 깎으면 안 돼요 하면서 아내가 늘 얘기한다고. 3563님, 쉬운 일이 아니죠. 농사 짓는 일이, 그죠? 어머님이 고관절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79세시지만 하시던 일 안 하시면은 병 생기시는데 빨리 완쾌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셨어요. 6970님, 일손을 놓으셔도 좋겠지만 농부의 발소리 들으며 큰다는 말 생각나는 저녁입니다. 모쪼록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4724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오늘 사연 주신 이무태님께 선물 보내드리고요. 이어진 시셀의 노래 Spread Your Wide Wings는 0707님 정하신 곡이었습니다.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연료선열로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컨설.
8: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7: 도심지 공사.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3: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4: 자, 따라해보세요.
5: 이카운트 ERP
6: 4만원
4: 회계관리.
5: 이카운트 ERP
7: 4만원
4: 재고관리.
5: 이카운트 ERP
4: 4만원 생산관리.
5: 사업 성공
7: 함께해요.
4: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5: 이카운트
4: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1: 왕타 칫솔
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3: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4: 참 좋은 여행
5: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6: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7: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6: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8: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9: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10: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11: 한국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3: 저녁 스케치를 2006년부터 들었으니까 들은 지가 20년이 되는데 사연은 처음 보내셨대요. 반갑습니다. 프롬 블루님, 제이슨 무라즈의 벨라루나, 7시에 2부가 이어집니다.

0: 비타민 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Sand in the Crowns.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족하고 미흡하죠. 하지만 괜찮습니다. 부족하지 않은 사람만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건 아니니까. 당신의 모습은 아름답게 빛나는 중이고 더욱 환하게 빛날 것입니다. 이를 발견하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김유영님의 빛나는 발견, 글을 같이 보내주셨네요. 2328님 정하신 곡입니다. 우리 전교인 야유회를 갔다 왔습니다. 산림욕도 하고 맛있는 뷔페도 먹고 족구도 하고 피구도 하고 OX 게임도 하고 마지막에는 장애물 달리기 개주도 하고 오늘 하루 아이처럼 너무도 행복했습니다. 교인 야유회 다녀오셨군요. 1444님의 문자 보내셨습니다. 뱀이양의 저녁 스케치 2부입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론
0: 간유산균 세정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좋아하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로타 플렉의 노래 Killing Me Softly with This Song. 바람이 살랑살랑 기분 좋은 저녁입니다. 하정님의 정하셨고요. 내일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바람이 좀 선선하게 느껴집니다. 낮에는 밭일하느라고 아주 파김치가 됐었거든요. 낮에 많이 더웠어, 그죠? 바위나리님, 반마레이의 노래 No Woman, No Cry. 오랜만에 한국에 가서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지난 몇 주가 아주 그냥 꿈꾼 듯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한국 다녀가셨나 봐요. 지미님, 호주에서 생일을 맞은 우리 딸, 엄마 딸이어서 고맙고 사랑해. 후리지아님 보내주셨나요? 따님 축하드립니다. 6월에 우리 딸 영현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 이루기를 하셨어요. 브리스님도 문자를 보내주셨나요? 이 시간에 듣고 싶은 곡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로는 샵 9390,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CBS 레인보우는 스마트폰으로 다운받아 어디서라도 편하게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 앤 퀴즈 타임이 있고요. 8801님 시카고입니다. Hard to say I'm

커피 쿠폰 준비합니다. 커피앤퀴즈 타임. 이것은 쌀과 옥수수와 함께 세계의 주요 곡물로 세계 인구의 30% 정도는 이것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한자로 소맥이라고 하고 보리는 대맥이라고 하죠. 이것 자체의 혈당지수는 그리 높지 않지만 이것으로 만든 가공식품들의 혈당지수는 매우 높은 편이어서 정제된 이것의 가루로 만든 음식을 자주 먹으면 당뇨는 물론 각종 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통곡물 가루로 만든 걸 선택하는 게 좋은데요. 빵과 국수, 라면의 주 원료인 이 곡물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샵 9390으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로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블루의 노래 All Eyes는 경숙님이 정하셨고요. 브루노 마스 마클론손의 업타운 펑크 클레이님이 정하신 곡입니다. 택시를 탔는데 같은 방송이라 이어폰 빼고 듣는데 기사님이 인천 기사님이세요 하시면서 겨울이님 보내주셨네요. 오산에서 장미꽃 축제 보고 택시 탔는데 기사님도 저녁 스케치 듣고 계십니다. 1234번 택시기사님 파이팅입니다 하셨어요. 별솔 별하 하랑님도 문자 보내셨네요. 오늘 커피앤퀴즈 타임, 이것은 쌀과 옥수수와 함께 세계의 주요 곡물로 세계 인구의 30%는 이것을 주식으로 먹습니다. 이것 자체의 혈당지수는 그리 높지 않지만 이것으로 만든 가공식품들의 혈당지수는 매우 높은 편이어서 가급적이면 통곡물 가루로 만든 걸 선택하는 게 좋다고 하죠. 빵과 국수, 라면의 주 원료인 이 곡물은 무엇일까요? 문자메시지 샵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장은 50원, 긴 문장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고요. 지금 CBS 레인보우를 듣고 계시면 레인보우 게시판에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을 속에 흐르는 추억의 팝송, 배미양의 저녁 스케치.

takes time은 황태성님 정하신 곡입니다. 오늘 커피앤 퀴즈 타임 빵이나 국수, 라면의 주 원료인 이 곡물 세계 인구의 30% 정도는 이것을 주식으로 먹는데 바로 밀이었습니다. 아, 저는 빵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포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통밀 쪽으로 방향을 바꾸려고 하는데 맛있는 빵들이 어찌나 유혹하는지 그러셨어요. 빵을 진짜 좋아하시는구나. 향기님, 저도 빵, 국수 너무너무 좋아해요. 요즘에 그래도 관리 중입니다. 6928님, 지인 소개로 듣게 됐습니다. 1679님, 반갑습니다. 신호 대기 중에 정답 보냅니다. 2754님, 1094님, 다섯 분입니다. 커피 쿠폰 지금 바로 휴대전화로 보내드립니다.

봄이에요. 바라보는 곳마다 꽃은 피어나며 갈 데 없이 나를 가둡니다. 숨이 막혀요. 내 몸 깊은 데까지 꽃빛이 파고들어 내 몸은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나 혼자 견디기가 힘들어요. 이러다가는 나도 몰래 나 혼자 쓸쓸히 꽃 피겠어요. 싫어요 이런 날. 나 혼자 꽃 피기는 죽어도 싫어요. 꽃지기 전에 올 수 없다면 고개 들어 잠시 먼 산을 보세요. 꽃 피어나죠? 꽃 보며 스치는 그 많은 생각 중 제 생각에 머무세요. 머무는 그곳 그 순간에 내가 꽃 피겠어요. 김용택 시인의 그리운 꽃편지. 하늘의 구름과 별을 보다가 흐드러진 꽃을 보다가도 문득 보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선가 그 사람도 이 풍경을 보고 있을까. 그 사람 눈길이 머무는 곳에 두면 혹여

나게르만의 The Letter to Chopin. 기숙사 고등학교 다니는 고2 딸 공휴일 덕분에 가족들과 함께 집에서 라디오 듣고 있는데 좋은 음악 많이 나온다며 노래도 따라 부르네요 하셨습니다. 엘리 726님. 연휴인데도 출장 갈 일이 있어서 지방 내려갔다가 서울 올라가는 30대 사회 초년생입니다. 우리 모두 힘내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같이 힘냅시다. 6980님, 뱀이 양의 저녁 스케치입니다. 소리 질러!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싸한 청양고추와 부드러운 마요 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 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관절 연골이 걱정.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2: 경리.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2: 위제로
1: 과식에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2: 위제로
1: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2: 위제로
3: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4: 일양약품.
5: 폐암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4: 노무법인 폐
5: 1544-7575.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8: 하이엠솔루텍.
9: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1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1: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11: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1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12: 올드팝은 뱀이양. 편안한 우리 가요는 김현주. 우리 금방 행복한 동행에서 만나요.
13: 저녁 스케치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겸 명품 수혜당의 화과자 세트, 마임 화장품의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제 세트, 주식회사 NC 3년근 도라지 배즙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로 이사 온 지 10년 된 부부입니다. 저녁마다 좋아하는 팝송과 저녁 노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263님 정하신 곡을 오늘 끝곡으로 함께 합니다. 매트몰로의 노래 워크웨이. 저는 내일 저녁 6시 다시 오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

0: 비데
1: 애플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데는 역시
0: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데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1: 제가 들어드릴게요.
12: 여기 앉으세요.
1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13: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부모는 못해준 것만 생각나서 미안하고 자식은 나한테 안 해준 것만 떠올라서 서운하고 이게 내리사랑이라고 해야 되나 입장 차이라고 해야 되나 부모는 오늘 쉬는 날이니까 쉬고 싶고요. 아이들은 노는 날

그러니까 놀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 휴일을 아니 대체 누가 만들었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하지만 내일이면 이 여유가 목마르게 그리울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쉬어가시라고 문 열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0: 마음에 쓰는 편지 임백천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6889번으로 맞아요. 대체 휴일인데 아니 대체 저는 왜 이렇게 바쁜 거예요? 다섯 식구가 집에서 복작되는 날이면은 전 아주 중노동을 합니다. 대체 휴일에 쉬는 사람 있을까요? 그러고 보니까 가정주부들은 오늘이 더 힘든 날이었을지도 모르겠다 싶네요. 아무튼 오늘만 해도 쉬는 날이니까 좀 쉬자 하는 부모님, 노는 날이니까 놀아야죠 하는 자녀들 사이에서 갈등하셨던 분들, 자 대체 공휴일에도 대체할 수 없는 음악 공간이 있죠. 김현주 행복한 동행 오늘도 10시까지 무료 입장 가능합니다. 듣고 싶은 음악, 전하고 싶은 사연 샵 9390, 50원의 요금이 부과되고 긴 글은 100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0: 느낌 정말 좋지?
1: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 가구입니다.
0: 삼익 가구 더 좋아졌네요.
2: 가구의 명품 삼익 가구.
3: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4: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9: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1: 샤브올데이 모델 김우빈입니다. 오늘 샤브 먹으러 올래요? 프리미엄 소고기와 샐러드바를 풀코스로 즐기는 호텔식 샤브 뷔페 샤브올데이로 초대합니다. 올데이 샤랑을 담아 샤브올데이.
2: 쇼리 샬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글레오?
4: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3: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4: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알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3: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난 너에게 늘 좋은 일을 원했어. 흰 눈이 내리며 너의 생각에 웃지 않는 전보였지. 나는 추억에 지쳐가고 너는 겨울빛 하얀 추억 속으로.

1405번으로 청해 주신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나만의 회상, 그리고 박보람 해화동, 우리 최성만님은 이 노래만 들으면 슬프다고. 노래마다 각자의 사연이 있지요. 벌써 환갑이 됐습니다. 김명성님 그러시군요. 생각해보니 80년대엔 죽도록 사랑도 해봤고요, 이별도 해봤고, 군대 가선 고참에게 엄청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근데 그게 다 추억이 됐어요. 한참 혈기왕성하던 20대가 그립습니다. 아, 행복한 동행에서 흘러나오는 음악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한테 그런 추억이 있다는 것도 참 행복입니다. 정해주신 곡 박영미입니다.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또 조함은 내 아픔 아시는 당신께는 임성식 님이 LP판으로 듣던 시절이 생각나요. 그쵸? 그 치클치클하는 그 소리, 빗소리. 오, 나예찬님, 대학교 2학년 학생인데, 와, 라디오 자체를 참 오랜만에 듣는데, 좋습니다. 맞아요. 좋아요, 라디오. 또, 이재성 그 집 앞. 천학기님, 강원도에서의 불멍 좋으셨어요? 그리고 박영미, 나는 외로움, 그대는 그리움, 내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이법성님이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쓰러져서 중환자실에 계셨었는데요. 기적처럼 다시 깨어나 다시 식사하실 수 있게 됐어요. 아우, 너무 다행이네요. 청해 주신 곡 이적입니다. 더 빠른 쾌유를 기도할게요. 다행이다.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우미,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리는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5: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6: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7: 광고 전에 두 곡의 차 시리즈 음악 들으셨죠? 서울 시스터즈의 첫 차, 이유나 밤차, 폴킴 모든 날 모든 순간, 최동선님 청해 주셨고, 이적 다행이다 함께 하셨어요.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0702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이 노래 듣고 2부도 계속 함께 걸어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6: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5: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7: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8: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역시 고려기프트!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 코리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4: 휴렉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꽃이 피어나듯 기분도 피고 살림도 피고 주름도 펴진 하루였다면요, 바람이 불듯 휘파람도 불고 사랑도 쫙 퍼지는 저녁이면 좋겠어요. 수고한 모두가 기다리는 행복한 시간, 저녁 8시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입니다. 오늘도 함께 걸어요 우리.

박정훈 오늘 같은 밤이면 2부 첫 곡으로 들으셨습니다. 김용섭 님이 제가 강원도 사람인데요. 지금은 방글라데시에 와서 봉사활동 중입니다. 이곳에 온 지 4개월 지나고 있어요. 주변에 한국 사람이 없어서 좀 심심하지만 행복한 동행 덕분에 귀는 허강하고 있습니다. 아유, 한국에 가고 싶어하는 방글라데시 아이들을 위해 더 열심히 봉사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아유, 참 멋진 일 하고 계시네요. 예, 건강 잘 챙기시고요. 방글라데시 아이들에게 한국에 대한 멋진 인상, 좋은 인상 더욱더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세금 지킴이 만나요. 세무사 한국세무사회.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임의철님 청해 주신 소리새 통나무집. 통나무집이라는 오래된 주점이 있어요. 거길 지나면서 행복한 동행에 신청해야지 하고 생각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또 이은수 먼지가 돼요. 3754번으로 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두 아들과 다니던 여행을 이젠 남편하고만 다녀요. 둘 다 군대 갔거든요. 지금도 당일치기로 춘천 찍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0689번으로 아유 두 분

오붓하게 여행 다니시네요. 잘하셨어요. 우리 두 아들 산아, 제이야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전역하길 응원할게 하셨는데 멀리서 두 아드님이 네 하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네요. 혜은입니다. 당신은 모르실 거야.

5565번으로 갑자기 신나는 노래가 듣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내일부터 일해야 하니 신나게 하루 마무리하려고요.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신성우 내일을 향해. 또 1501번으로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곡이군요. 마음과 마음 그대 먼 곳에 김태정 백지로 보낸 편지는 1114번으로 청해 주셨고 혜은이 당신은 모르실 거야. 여러분 신청곡으로 네 곡 이어들었습니다. 젊어서는 여기저기 아프단 말을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나이가 드니 왜 그렇게 아픈 곳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전부 다 공감하시는 내용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남편은 저쪽 방에 저는 반대편 방에 누워 방송 듣고 있네요. 마음이 좀 짠해요 하셨는데 가서 그냥 아는 척이라도 한번 하세요. 뭐해 하고 6312번으로 글 주셨어요. 투투입니다. 그대 눈물까지도.

0: 파리 20번으로 청해 주신 조덕배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또 소희 산책 5565번으로 갑자기 달달한 노래가 듣고 싶다고 잔나비 주저하는 연인들을 위해 또 투투 그대 눈물까지도 내곡의 음악이어 들으셨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세라이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 화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롱블랑에서 선쿠션 멀티밤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 밥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교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탑.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 서 및 약관 발떡,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우리 회사에 꼭 맞는 솔루션 뭐 없을까?
6: 아이퀘스트에서 찾아보세요.
5: 1인 사장님이라면
6: 얼마?
5: 격리 외계는
6: 얼마? 격리
5: 재고, 유통, 생산, 건설 관리는
6: 얼마예요?
5: 인사, 근태, 급여 관리는
6: HR365.
7: 우리 회사 맞춤 솔루션은 아이퀘스트.
6: 얼마나 좋은데?

0: 연간 인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라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라르고를 만나보세요. 참 좋은
2: 여행.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0: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1: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3: 극곡입니다. 최준호 강변에서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정훈,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1: 경복대학교.
2: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옴.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옴.
4: 장 건강에도
5: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4: 뉴바옴.
6: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7: 구스 팔로셀러스.
6: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7: 구스 팔로셀러스.
8: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9: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깊은 바닷속의 혹된 고래들은 아주 먼 거리까지 닿는 노래를 부릅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건 그 노래가 유행처럼 번지기도 해서 한 무리의 멜로디를 다른 고래들이 배우고 따라 부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도 서로의 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겠죠.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누군가 조용히 흥얼거리던 콧노래가 어느새 입가에 맴돌기도 하고 자꾸 마음이 가는 사람의 말투나 웃음을 나도 모르게 닮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 마음의 방향이 알게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해 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의 이 밤이 외롭지 않도록 지금부터 2시간 동안 다정한 노래들 보내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입니다.

0: 5월 25일 월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루시드 폴의 보이나요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오늘 오프닝에서 혹등고래의 노래를 따라하는 고래들의 이야기를 잠깐 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우리도 사람들도 그런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의 말투를 나도 모르게 닮아가기도 하고 함께 듣던 노래를 혼자 했을 때 흥얼거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대체휴일이었던 오늘 좋아하는 사람들과 서로의 주파수를 맞추면서 다정한 시간을 보내셨길 바라봅니다. 잘 오셨어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이에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2: 숭실 역자
1: 나의 꿈을 숭실 역발이 쏴

0: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2: 카티프로 시!

0: 프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이현우의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의 5329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이어드린 곡 김정은의 널 사랑해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쉬는 날이라 동네에 마실을 다녀왔는데요. 사과꽃이 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열매가 맺혔더라고요. 허디 보여주려고 찍어왔습니다. 내일 비가 많이 온다는데 열매가 놀라지 않을까 싶네요. 귀엽다. 감사합니다. 저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잊지 않고 찍어오시고 이렇게 아기일 때는 뭐 과일이든 채소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전부 다 귀여운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 아이들과 전시회 다녀왔어요. 참 행복한 밤이에요. 지나가는 비님 보내주셨고요. 아랑이 콩이님은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사우나를 자주 가는 것도 그리고 사우나 가서 오래 있는 것도. 근데 그렇던 남편이 찜질의 맛을 알아버렸습니다. 대체 휴무일이라 어제 동생과 조카, 우리 부부 함께 찜질방 다녀왔어요. 한증막을 지대로 즐기고 왔습니다. 100도 넘는 불가마에서 땀도 빼고 얼음방 들어가서 열 식히고 구운 계란에 식혜도 먹고요. 땀 빼니 피부도 맨질맨질 뽀드득합니다. 아, 내가 몰랐다는 게 아니라 남편이 그 맛을 몰랐는데 이제 함께 즐기게 되었다. 기쁘시겠어요? 사실 찜질방 가서 꼭 뜨거운 사우나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즐길 거리가 많기는 한데 그래도 같이 그 맛을 알고 함께하고 하시니 더 행복하셨나 봅니다. 오늘도 하루 마무리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 친구랑 연남동 놀러 갔다가 길가에 핀 장미가 너무 예쁘길래 사진을 찍어서 엄마께 보내드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딸 마음이 더 예쁘네 하셨는데 그 한마디에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다음에는 엄마랑 같이 꽃구경 가려고요. 1344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그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어머님께. 노래는 4345번으로 청해주셨네요. 에코 행복한 날을.

회사 입사 동기였던 두 사람은 원래 퇴근 후에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이면 영화 한 편을 보러 가는 평범한 연애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람에게 갑작스러운 인사 발령이 났다. 그리고 당연했던 일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졌다. 두 사람은 달라진 환경에 적응해야만 했다. 달리 방법이 없기도 했으니까. KTX도 있고 영상통화도 있고 무엇보다 잠시 장거리 연애의 현실에 있게 하는 마취제 같은 바쁜 일상도 있었다. 그래도 그들은 달력을 자주 보는 습관이 생겼다. 미리 주말과 대체 휴일이 나란히 붙은 날들을 살피며 가장 먼저 서로의 일정을 확인하고 이번엔 내가 갈게, 아니야 내가 올라갈게 시간을 맞추다가 드디어 서로를 만나게 된 날. 전화선을 타고 늘 듣던 목소리인데도 눈앞에서 들리는 왔어? 라는 한마디에 온몸이 스르르 풀려버린다. 그건 아마도 그리움이라는 감정이 봇물 터지듯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겠지. 밤의 끝자락에서 달이 바다를 끌어당겨 밀물을 만들듯 오늘은 서로를 향한 마음이 그리운 얼굴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그런 하루였길 바라본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어요. 이어서 들으신 노래 10cm였습니다. 이 밤을 빌려 말해요.

이 듣는 여름 휴가 음악들인가요? 1542번으로 보내주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또 이번 연휴를 이용해서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떠나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녀오신 분들은 여운을 느끼시고, 다녀오지 못하신 분들은 조만간 떠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들어보셨기를 바라봅니다. 윤종신의 즉흥 여행, 김현철 조지가 함께한 드라이브, 그리고 9006번으로 청해주셨어요. 부가킹스 윤도현 여행길.

0: 연간 임당 200만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0: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7: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6: 1등을 책임지는 1등
7: 하이엠솔루텍.

0: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두꺼워 두꺼워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3: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4: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5: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 노이즈의 노래입니다. 내가 널 닮아갈 때 전해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2: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4: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여름철 농촌의 논에서 흔히 들리는 소리 끄르르륵 끄르르륵. 이 참개구리의 소리는 대부분 수컷이 암컷을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암컷도 소리를 낸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참개구리는 짧은 번식기에 많은 개체가 한꺼번에 모이기 때문에 수컷 간 경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란을 마친 암컷에게도 수컷이 계속 접근해 보접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암컷이 짧게 소리를 내면 나는 지금 번식할 수 없다는 신호가 되고 수컷은 더 이상 접근하지 않고 물러납니다. 수컷 참개구리의 소리는 사랑의 노래이지만 암컷의 소리는 거절의 신호입니다.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7782번으로 청해주신 박보람의 해화동이었습니다. 에어컨의 틀기에는 좀 오버갔고 딱 선풍기가 좋겠다 싶어 꺼냈는데요. 날개에 먼지가 뽀얗게 앉아있어서 조용히 다시 집어넣고 맨몸으로 버티는 중입니다. 씻어서 말리자니 너무 귀찮고요. 그냥 틀자니 먼지 마실 것 같고 저 지금 딜레마에 빠졌어요. 7370번으로 보내주셨나요? 그걸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는 수고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얼른 닦고 드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너무 더우면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귀찮음을 이길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좀 더위가 일찍 찾아와서 그렇지 에어컨을 틀어도 되는 기온이기는 해요. 막 30도까지 올라가고 좀 그랬으니까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3: 저축은행 당신에게 대저축은행에
4: 기대세요.
2: 기대고 싶은 기대하고픈 저축은행
1: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5: 기대만큼 기댄만큼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오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패키지 여행이 얼마나 좋은지. 좋은 것은 더 좋아져야 하기에 참 좋은 여행이 패키지 여행을 나르고 합니다. 머무르고 싶은 곳에 길게 머물며 여행을 여유롭게 나르고를 만나보세요.
2: 절세의 왕 절정.
3: 백성들은 들으라. 절세계좌 ISA를 아무 증권사에서나 만들라.
4: 아니 되옵니다. 절세 계산기 등 편리한 기능이 많은 증권사로 콕 찍어주심이 가한 줄 아뢰옵니다.
3: 그 말이 옳구나. ISA는 삼성증권에서 만들라.
2: ISA는 삼성증권이다.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별도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Good Music Station. CBS FM.

강수지 시간 속의 향기 빛과 소금 샴푸의 요정 7323번으로 정해주신 더준 한 걸음 더 세 곡 들으셨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세요. 11시 20분 지나고 있습니다. 연휴 밀리는 시간을 피해서 늦은 오후에 움직여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어찌나 예쁘던지 일출 보면서 커피 한 잔과 케이크 한 조각 먹으며 점심 먹을 때까지 바다를 눈과 가슴에 담아왔습니다. 난생 처음 차박을 하면서 힘은 들었지만 재밌고 즐거웠어요. 강릉의 밤은 아직 춥지만 조만간 또 가야겠습니다. 아직도 파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으시다고 진검다리님 보내주셨어요. 와, 저도 떠나고 싶네요. 강릉으로. 그렇죠. 차박 첫 경험이어서 아마 이번이 처음이어서 더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여행이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그리고 공채공인님. 허디의 다정한 목소리에 중독이 돼서 지난주 일본 여행 때도 듣다 졸다 듣다 잠들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저는 그 여행 때문에 일이 밀려서 지금 퇴근 중이에요. 오늘도 잘 들을게요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사실 아무리 매일매일 습관처럼 듣던 방송이라도 여행 가서는 일정도 많고 피곤해서 잊고 잠들기가 쉬운데 아, 감사합니다. 입시생 시절 집으로 가는 학원 버스 안에서 기사님 덕분에 항상 들렸던 목소리의 주인을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힘들 때 많은 위로를 받았어요. 라디오 어플도 처음인데 앞으로 자주 오겠습니다. 반가워요. 2416님. 아, 반갑습니다. 입시생 시절이었던 그때로부터 지금 몇 년이 지난 시점일까요? 기사님께도 감사의 말씀 드리고 앞으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노래는 6130번으로 청해 주셨어요. 이승철의 노래입니다. 사랑 참 어렵다.

하나미코님 신청곡 심규선의 부디, 정승환의 이 바보야, 정준일의 고백까지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3631번으로 보내셨어요. 어디 저희 편의점 업무 중 저의 최애 업무는 고양이 밥죽입니다. 아니 오늘 발밑에서 얘가 막 머리로 번팅을 하는 거예요. 추루랑 밥, 물을 잘 챙겨주면 제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밥을 하루 종일 먹는데 잠은 옆에 있는 편의점 사장님이랑 잔대요. 편의점 사장님들 너무 인간적이시죠? 고양이 공동육아구역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귀엽다. 턱시도 양이네요. 흰 양말 신은. 아, 너무 귀여운데요. 똑똑하기도 해요. 한 군데서 오래 신세지면 안 될 것 같아서 밥은 여기서 먹고 잠은 저기서 자고. 네, 오래 행복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0052번으로는 남편은 일하는 중이고 아들은 대구 동성로에서 놀다 온다고 저 혼자 집에 있어요. 집 정리하다 보니 꾸물할 시간. 질청하겠습니다. 저도 허씨라 더 정감이 가네요 하셨어요. 오늘은 번호로만 소개해드렸지만 언제 성함도 알려주세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6291님 1박 2일로 사랑하는 사람과 강릉에 다녀왔습니다. 선선한 바람 부는 바다 앞에서 나란히 걷고 별것 아닌 얘기들로 웃던 하루. 파도 소리 들으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좋아하는 사람과 같은 풍경을 보고 같은 바람을 맞는 순간이 생각보다 참 큰 행복이구나 하고요. 꿈 들으며 돌아오는 길입니다.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1: 빌딩앤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1: 빌딩앤리치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

0: 하면 하하임.
1: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세요?
2: I love you.
1: 그럼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약은 누가 만들죠?
2: I love you you. 유유 제약이죠.
1: 당신을 두 번 생각하는 제약회사 I love you you.
2: 사랑하는 사람에겐 잊지 마세요. I love you you.
3: 유유 제약.
4: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5: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꿈과 음악 사이를 지나 다시 시작하는 밤. 잠시 후에 만나요. 광고 전에 들으신 두 곡, 꿈음속으로님이 정해주셨던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해피근님 신청곡 카더가든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였고요.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은 조규만의 노래입니다. 보고 싶어요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 기능 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뉴바움.
2: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쇼핑몰은 처음이라 어렵다고요? 그럼 당연히
3: 구스 팔로셀러스.
2: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3: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오늘 첫 곡 랜디 반 워머입니다. Just when I need it most.

랜디 반 워머의 Just When I Need You Most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연휴 잘 보내셨나요? 선물 같았던 연휴의 마지막 아름다운 마무리, 또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2시까지 곁에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은 여기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커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쿠폰 준비하고요.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 기다릴게요. 잠깐만요.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에 응원합니다.
1: 도심지공사 전문 비싸난 강팔.
2: 도심지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공사는
1: 도심지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4: 쇼리실라!

0: 탈지대도 아닌 알콩을 통째로 간장에 풍미를 살렸다.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경동하우징 40여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4: 빌딩앤 리치.
3: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4: 빌딩앤 리치.
1: 신축도
0: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4: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6: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7: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들어.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시 미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경리.

0: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여기가 뉴욕입니까?
2: 이곳이 파리입니까?
1: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2: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스판다우 발레 투 캐틴 앤 디넬의 Do That To Me One More Time 두 곡 함께 했습니다. 시밤과 함께하는 밤공기가 너무 좋은 이 시간입니다. 실룩님, 밤공기가 좋아서 또 연휴 마지막에 아쉬워서 밖에 나와 계신 분들 왠지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엄마랑 오랜만에 밤공기가 좋아서 드라이브 나왔습니다. 드라이브 하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 듣고 싶어요. 2384번으로 청하셨네요. 전해드리고요. 레스컬 플라츠의 Life is a Highway 이어서 듣죠.

있는 밤 너의 어깨에 기대고 지금 넌 어떤 표정일까 상상하다 보면 우린 하나의 그림자, 하나의 테두리를 가진 게 마치 저 구름 같아. 무거우면 비를 내리고 해가 좋은 날엔 사라져. 너와는 어디든 함께 가고 싶어. 이렇게 좋은 날에는 거리를 걸어보고 괜찮은 카페에 들러서 여유를 부려도 보고 사람이 많은 곳에선 서로의 손 놓지 말고 이렇게 가자. 우리 5월에 떠가는 구름처럼. 내가 생각이 많을 때 말없이 어깨를 내어주는 그래, 넌 그런 사람. 저 하늘의 한 점 구름 딱 하나만 내 거라면 너와 거기 누워 쉬고 싶어. 이렇게 좋은 날에는 거리를 걸어보고 괜찮은 카페에 들러서 여유를 부려도 보고 사람이 많은 곳에선 서로의 손 놓지 말고 이렇게 가자. 우리 5월에 떠가는 구름처럼. 정하로의 노래입니다. 5월의 구름.

생각해 보면 하늘의 구름이 제일 예쁜 달이 5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노래가 나왔나 봅니다. 정하루의 5월의 구름, 노래 읽는 밤에서 같이 읽고 들어봤고요. 권영찬의

산책 전해드렸습니다. 매일 자정부터 2시 당신의 밤을 위한 음악이 여기에 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김지민님, 다시 왔어요. 쉽게 잠들 수 없는 밤입니다.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잘 수 있을까요? 하셨는데, 잠들고 싶은데 잠이 오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시작하는 밤 가족들 중에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잠이 잘 올까요? 해답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잠이 오지 않아서 괴로운 시간을 조금 덜 괴롭게, 또 이 시간을 즐기게 해드릴 순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음악과 함께요. 민기뉴의 라일락꽃, 첫사랑, 젊은 날의 추억 들어보고요. 패닉의 기다리다 이어서 함께 할게요.

패닉의 기다리다 였습니다. CBS 음악 FM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패신저의 Let Her Go, 모건 월른의 Seven Summers 이어서 듣죠.

패신저의 Let Her Go, 모건 월린의 Seven Summers 함께 했습니다. 1부 마지막 곡, 기타리스트 토미 엠마누엘과 마틴 테일러가 함께하는 연주예요. Bonnie's Tune 준비했습니다. 같이 들으면서 시작하는 밤 2부로 가죠. 1, 2, 1, 2, 3, 헤이!

0: 세제 나방엔 인시피오.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눈의 노래로 Close to You 들었습니다. 시작하는 밤 2부도 여러분의 이야기 신청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어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이용료 있죠. 어디에서나 무료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도 열려 있습니다. 시작이 좋은 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함께하고 계세요.
1: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단 건설.
2: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3: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체 베이커의 Look for the Silver Lining, 마들렌 베이루가 노래한 The Summer Wind 함께 했습니다. CBS 음악 FM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내뚱이 맘님, 라탄 공예를 하고 있는 1인입니다. 주말에 있을 플리마켓 준비로 잠 못 이루는 밤이에요. 오랜만에 중학교 때 들었던 곡이 생각나서 신청해 봅니다. 휘트니 휴스턴, I will always love you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내뚱이 마음이신데 라탄 공예까지.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또 얼마나 솜씨가 좋으시면 이렇게 판매까지

하실까요? 궁금합니다. 여름 앞두고 있어서 잘 팔릴 것 같은데요. 응원의 마음 담아서 커피 한 잔 전할게요. 청하신 곡도 준비했습니다. 휘트니 휴스턴, I Will Always Love You. 필 콜린스, 마릴린 마틴의 Separate Lives 두 곡 듣죠.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이른 아침 감은 눈을 억지스레 떠야 하는 피곤한 마음 속에도 나른함 속에 파묻힌 채 허덕이는 오후에 앳된 심정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모습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

계단을 오르내리며 느껴지는 정리할 수 없는 감정의 물결 속에도 10년이 훨씬 넘은, 그래서 이제는 삐걱대기까지 하는 낡은 피아노, 그 앞에서 지친 목소리로 노래를 하는 내 눈 속에도 당신의 그 사랑스러운 마음은 담겨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느낄 수 있겠죠.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도 느낄 수 있겠죠. 비록 그날이 우리가 이마를 맞댄 채 입맞춤을 나누는 아름다운 날이 아니라 서로 다른 것을 바라보며 잊혀져가게 될 각자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슬픈 날이라 하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당신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건 당신께 사랑을 받기 위해

7년의 사랑을 시작할 때, 또 이별할 때 들었던 노래. 사랑 그대로의 사랑 신청합니다 하고 느티나무님 청하신 곡 푸른 하늘의 노래 같이 들었고요. 주영훈, 이혜진이 함께 부른 우리 사랑 이대로 부활의 사랑할수록 이었습니다. 시작하는 밤 백원경입니다. 2부 함께하고 계세요. 이어지는 곡은 보통날님의 신청곡이에요. Gareth Gates, Listen to My Heart.

가렛 게이츠, Listen to my heart, 아리오 스피드웨건의 Can't fight this feeling, No doubt의 Don't speak까지 세 곡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이에요. 스키드로우의 18 and life 들으면서 인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

0: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1: 1인 가구도 외롭지 않은 서울이 궁금하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 전 1인 가구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요리 프로그램에 참여했는데요. 저와 같은 1인 가구 사람들과 반찬도 만들고 또 함께 나눠 먹으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갈 수 있어 관계의 소중함과 일상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답니다. 지금 싱글벙글 서울을 검색해서 1인 가구 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나보세요.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0: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1: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CBS 음악 FM을 들으셨습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CBS FM
1: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입니다. 현재 방송 장비 점검을 위해 정규 방송이 아닌 시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고르지 않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랍니다. 저희 기독교 방송 CBS 음악 FM은 보다 좋은 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넉넉히 이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환난이나 박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고백한 바울처럼 우리도 매 순간 주님과 연결되게 하소서. 매 순간 성령께 물으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숨결을 깨닫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할 첫 찬양은 너 성결키 위해 420장 찬송입니다. 챔버 코럴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상지국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권성의 이희랑 김성현 박민혁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내 선한 목자 이다녀의 음성으로 준비했고요. 주 믿는 형제들 국립합창단의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이번에는 주님의 시간에 줄라이의 곡을 준비했고요. 신승희의 음성으로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번에는 두 곡의 찬양을 준비합니다. 먼저 향기로운 나무에 성령의 비가 내리네 들으시고요. 어제 휴일로 보내서인지 오늘이 마치 월요일 같죠?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김경현의 시작 지침서 이어서 함께 하죠.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먼저 보내드린 곡은 날마다 주와 멀어져 신영옥의 찬양이었고요. 이 세상 험하고 정민선과 윤혜준의 듀엣곡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의 끝곡으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조영석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큐.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으로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손재석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1000번째 굿송의 찬양 성령이 계시네 보내드립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5월 26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요절 말씀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은 우리가 연약할 때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영적 호흡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기도가 막혔다는 말을 하거나 듣고는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고 입이 잘 열리지 않는 막막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물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상황을 별일 아닌 듯이 여기며 넘어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막힌 호흡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없으며 결국 영적 호흡이 막힌 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영적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합니다. 이 연약함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소원만을 아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모습에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연약함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붙잡아 주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도우시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우소서. 아멘.

진실하신 주 성령,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정민하의 음성으로 듣고요.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김미현의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두 곡의 찬양 함께 합니다. 먼저 보라의 곡으로 성령의 불타는 교회 보내드리고요.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이 곡이 포함되어 있는 찬양입니다. 아브라조의 곡 보내드릴게요.

아프리카의 사막 꿩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무릉덩이에서 물방울을 깃털에 머금고서 번식지에서 자신들을 기다리고 있는 날 수 없는 아기 새들에게 생명수를 나른다.

트리시 오케인의 나는 새들이 왜 노래하는지 아네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입에서 입으로, 손에서 손으로 우리는 타인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을까요? 생명수를 전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정규환의 찬양으로, 자비하신 예수여 이상희의 찬양으로 두 곡 이어드렸습니다.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0: 유료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성부의 어린 양이 찬송가 82장입니다. 곽신형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전능왕 오셔서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 리치
3: 신축도
6: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쇼리실라!

0: 팟캐스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가 뉴욕입니까?
3: 이곳이 파리입니까?
2: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3: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 시티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소비자 포럼 한국경제신문 주관.
6: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기간 내 구매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7: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전해드립니다. 어제를 휴일로 보내서인지 오늘이 마치 월요일인 것만 같죠? 하지만 오늘은 화요일. 자, 힘차게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해 봅니다. 새 힘 얻으리 이해람 50의 찬양 보내드리면서 끝인사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출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1: 나를 돌보는 시간 1분.
2: 안녕하세요.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의 조우성돈 교수입니다. 살다 보면 더 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참 이악스럽게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보면 나만 바보 같다 하는 그런 불안감이 생깁니다. 손해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죠. 요즘 사람들은 바보가 되지 않겠다라고 정말 열심을 지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지나치면 관계가 깨지더라고요. 더 지나치면 내가 고립되고, 그보다 더 지나치면 나도 이악스러운 사람이 되더라고요. 내가 바보가 되고 나면 모두가 편해집니다. 누군가 손해봐야 한다면 내가 좀 바보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3: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4: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5: 별이 다섯 개.
3: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달이 차오르면 바닷물이 높아집니다. 달이 지구에서 38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데도 그 중력이 바닷물을 조금씩 끌어당겨서 밀물과 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저 넓은 바다의 높낮이를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달처럼 조용히 하루를 끌어당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옅은 새벽 공기, 이름 모를 작은 새들의 지저귐 같은 것들, 우리의 하루를 움직이는 이 힘들을 오늘은 좀 더 귀하게 여기면서 아침 문을 열어보죠.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이준호입니다. 세상엔 여전히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도와야 할까요? 월드비전은 답합니다. 진짜 후원은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드는 일이라고.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됩니다.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0: 샴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경동 나비엔.
4: Good Music Station. CBS FM

중국어로들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습니다. 찬송 소리로 가득한 우리의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석가탄신일 대체 공휴일 여러분 잘 보내셨죠? 월요일 같은 화요일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입니다. 문자는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CBS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게시판 오세요. 음악 FM과 표준 FM 그리고 레인보우의 조이 포유까지 3개의 게시판 열어놨습니다. Because he lives, 살아계신 주 신청하신 분은 샘물님이신데요. 영종도에 남편이랑 여행 왔습니다. 하나님 주신 자연이 너무 아름답네요. 어버이날 선물로 여행 가신 거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아마 지난 어버이날 우리 자녀분들이 어머니 아버지 편하게 여행 한번 다녀오세요 하면서 부모님 두 손에 용돈봉투를 쥐어드린 게 아닐까 싶어요. 즐거운 여행하고 돌아오십시오.

파릇파릇 자연 보면서 중랑천 10km 건강 달리기 합니다. 음악 들으면서 너무 좋아요. 주님 만들어주신 자연 스케치 멋집니다. 오늘도 모든 분들 행복하시기를. 날개 아이디 쓰시는 정대영 님이십니다. 네, 아침 운동하기에 정말 최고의 시기죠. Fair is Lord Jesus, 만유의 주제 메들리, How Great Thou Art,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화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Amazing Grace. 뒷자리 3514번으로 문자 주셨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적응하느라 한동안 참여를 하지 못했네요. 떠오르는 해와 함께 그리고 정미나의 Amazing Grace와 함께 행복한 하루 되길 소망하며 일을 시작합니다. 함께 일하는 분들도 CBS 방송 와 너무 좋다고 그러시네요. 고맙습니다. CBS 애청자가 많은 회사 다니시나 봐요. 우리 3514님이 그 중에 최고봉 왕 애청자 맞으시죠? 예, 새로운 일 시작하셨는데 얼마나 분주하시겠어요. 희망이 가득한 찬송 보내드릴게요. When morning comes, 아침이 올 때,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흔히 사람들은 작고 볼품없는 것보다 크고 위대한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정작 어떻게 위대함에 이를 수 있는지 잘 알지 못하죠. 위대함이란 처음부터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고 이름 없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례로 윌리엄 캐리를 들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며 추앙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위대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그는 구두 수선공으로 일했죠. 그러다 예수님을 믿고 목회자가 되어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자 이런 놀라운 선언을 남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때 그가 외친 위대한 일이란 결코 크고 화려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눈앞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주어진 작은 일에 충실한 것이요,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쌓아 마침내 위대한 선교의 세기를 이끄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이 차곡차곡 쌓일 때 위대한 무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이 아무리 작고 볼품없을지라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위대함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서초 성결교회 김성년 목사님의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병원에서 근무하는 딸아이가 주말도 없이 일하며 많이 지쳐 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돌보느라 애쓰는 우리 딸에게 주님께서 건강과 힘을 주시고 지친 마음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뒷자리 6104 쓰시는 분의 신청곡 스틸 주품의 품으소서 논모엔의 잔향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우리 6104님의 따님이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진이군요. 저도 가끔 병원 가면 그런 생각을 해요. 의사 선생님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항상 이제 아픈 사람들,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보고 지내게 되잖아요. 물론 그들을 치유하고 이렇게 치료하면서 큰 보람을 얻으시겠지만 그래도 웃는 얼굴보다는 항상 힘들어하는 상대의 얼굴을 보면서 일하는 우리 의료진 선생님들은 평소에 일상의 힘듦과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실까? 이런 생각을 저는 자주 하거든요. 네, 우리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친 마음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분은 하늘아버지 한 분밖에 안 계시네요.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화요일 아침 Precious Name 슬픈 마음 있는 사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아, 또 눌어붙었네.
3: 음식물 처리기에 음식물이 눌어붙으면 작동이 멈추는 고장의 원인이 되니까. 그래서 음식물 처리기도 결국 쿠쿠. 국내 유일 누름방지 모드로 고장 걱정 없이 속 편하게 쓸 수 있죠. 쿠쿠 에코웰 큐브 음식물 처리기.
4: 잘 돌아갑니다.
5: 잘 돌아갑니다.
6: 잘 돌아갑니다.
7: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8: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는 회사 많아졌다.
9: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8: 서울사이버 대학교
10: 현대 큐밍.
11: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12: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13: 큐큐큐큐큐밍.
14: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0: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1: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그...

뉴스 1부의 끝자락입니다. 살아가며 아프고 슬픈 날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항상 내일이 있습니다. 당신이 약해질 때 내게 기대세요.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요. 이렇게 좋은 가사의 팝송이 있어요. 마이클 볼튼의 Lean on Me 들으면서 정미나의 Amazing Grace 1부 닫겠습니다. 2부는 라디오로는 못 듣고요. 레인보우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고 Joy for You 채널에서 이어가겠습니다.

0: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4: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5: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4: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6: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7: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0: 역시 고려기프트!
1: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감귤 새순. 숨어있는 진딧물? 깍지벌레. 누가 잡을 수 있을까요?
2: 정답은 엘레스탈. 깍지벌레 탈탈. 진딧물도 탈탈. 빠르고 오래가는 엘레스탈.
1: 봄순 나오면 탈탈 엘레스탈. 신젠타코리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용신입니다. 눈앞에 커다란 문제를 만났을 때 정면으로 부딪혀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꼭 강한 힘만이 길을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강물은 가장 약한 길을 따라 흐릅니다. 앞을 가로막는 바위를 만나도 굳이 힘겨루기를 하지 않고 이쪽이 막히면 저쪽으로, 저쪽이 막히면 또 다른 길로 흐르죠. 그렇게 쉬지 않고 흐르다 보면 어느새 바위에 길을 내고 지형까지 바꿔놓습니다. 혹시 지금 그대가 막힌 길 앞에 서 있다면 밀어붙일 힘보다 유유히 흘러갈 여유를 찾으면 좋겠어요. 돌아가더라도 결국 바다에 닿는 강물처럼요.

0: 비틀스의 The Long and Winding Road 오늘 첫 곡으로 시작했습니다. 연휴 잘 보내셨어요? 오늘은 5월 26일 화요일 CBS 음악 FM입니다.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5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우산시 고인돌공원에서 오우 해피 장밋빛 축제가 열립니다. 아름다운 조명으로 밤까지 빛나는 꽃내음 가득한 축제 속에서 소중한 사람들과 특별한 추억을 남겨보세요.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2: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안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안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3: 카티프로 시작!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잘 돌아갑니다.
0: 잘 돌아갑니다.
2: 잘 돌아갑니다.
3: 시스템이 일을 하면 회사가 잘 돌아갑니다. 영림원 ERP가 시스템 경영을 만듭니다. 사업이 잘 되는 시스템 경영 ERP 영림원 ERP.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클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3: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4: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5: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6: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7: 사회복지학과, AI 융합기술학과, 음악학과, 뷰티산업학과,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을 지금 모집 중입니다.
6: 서울

마이클 샌벨로 매니악 들으셨어요. 5802님께서 신청하신 노래 아리오 스피드웨건 Can't Fight This Feeling 2328님 청해 주신 노래 두 곡 들었습니다. 5월은 정말 쉬는 날이 많네요. 지금 출근길인데 주변에 보이는 사람들의 얼굴이 전부 피곤해 보이는 건 제 생각일지도 모르겠어요. 8585님 주셨거든요. 5월은 날씨가 좋다 보니까 휴일에 집에 콕 박혀있는 게 이게 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으니까 뭐 예, 만남, 모임, 가족 모임 엄청 많으셨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적응해야 될 때 약간의 에너지가 더 필요한 것 같기는 해요. 햇살 한줌님도 5월은 너무 많이 쉬어서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어요. 고정으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혹시 놓친 건 없는지 출근하면 투두리스트 점검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우리의 발이 착지하지 못하고 살짝 이제 공중으로 떠다니다가 다시 이제 발을 디뎌야 되잖아요. 오늘 비가 좀 많이 내립니다. 그 살짝 차분해질 수 있는데 해야 할 일 좀 챙겨야 될 것 같고 비가 폭우 수준으로 많이 내리는 지역도 있을 거래요. 그러니까 내리기 전에 좀 점검하고 그래야겠습니다. 7시 20분이고요.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밤사이 제주와 남해안부터 비는 시작됐고요. 오전부터 낮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면서 요란하게 쏟아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강한 남풍을 타고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 산지에 25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150 이상, 전남과 경남에 최고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 경남 지역은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겠고 강한 바람까지 더해져서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중부와 전북, 경북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2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영향으로 낮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한낮 기온 서울 27도, 광주 25도, 부산 24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은 수요일 오전까지, 남부지방은 수요일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이후에는 맑은 날씨를 되찾으면서 기온도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서울은 지금 22.4도고요. 광주가 23.5도, 대구 20.1도, 부산 21.8도네요. 그대 아침 날씨 정보였습니다.

Not Going Anywhere 캐런앤의 노래 강차차님께 전해드렸고요. 엘비스 코스텔로의 쉬는 3001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 노래였습니다. 푸른마음님, 저는 내일 여행을 가요. 그런데 저는 여행에 익숙하지 못해요. 일상에서 벗어난다는 게 저한테는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근데 푸른마음님, 처음에 시작할 때 발을 뗄 때가 어렵지, 또 여행지에 가서 보면 나는 여행에 최적화된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막 그러다가도 또 나는 이렇게 항상 뭐 자극이 많고 막 이런 데 다니고 이러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또 하루 집에 이렇게 있으면 아, 나는 정말 집 안에서 평온하게 있는 게 진짜 나한테 맞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나를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 가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7시 29분인데 용신님 노란 금계곡이에요. 예쁘죠? 9718님. 요즘에 금계곡 사진 보내주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며칠 전에 5370님께서 달리다 보니까 노란 꽃이 많이 피었는데 코스모스 많이 닮은 꽃인데 제가 이 이름이 안 외워져서 남편한테 자꾸 계곡지라고 했던 그 꽃이에요. 금계곡이더라고요. 라고 주셨어요. 그쵸. 세 글자 중에서 계곡. 발음으로는 두 글자가 똑같은데 완전 결과적으로는 계곡지는 그 서해안 쪽에서 먹는 음식이거든요. 예, 게에 들어간 거. 금계곡은 꽃이고. 결과적으로 완전 다르지만 어쨌든 너무 헷갈릴 수 있겠다 싶은 그 예쁜 노란색 꽃이 지금 한참 피어있죠. 자반고등어님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블루의 One Love. 이어서 크랙 데이빗, 스팅이 함께 부른 Rise and Fall. 5504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발걸음이 자연스레 숲길을 향한다. 죽은 나무들 사이에서 무엇인가 퍼덕거리더니 새 한 마리가 날아간다. 한쪽 날개 길이만도 1미터는 좋게 될 커다란 회갈색 새다. 날개가 커서인지 너울거리는 날갯짓이 마치 느리게 돌아가는 영상 같다. 느릿느릿한 리듬을 타는 날개의 율동을 지켜보는 동안 그 둔중한 움직임이 내게까지 전해오는지 뇌의 활동도 더뎌진 느낌이다. 제 아래 펼쳐진 세상을 넉넉한 품에 넣으려는 듯한 날갯짓을 눈과 마음으로 부지런히 따라갔다. 내가 보았다고 느끼는 새가 허상이든 실상이든 그 여유로운 비행을 담고 싶었을 것이다. 여유 있는 삶은 넉넉하고 느긋하다. 느긋한 사람은 평화롭고 삶에서 좀처럼 불협화음을 내지 않는다. 나는 그런 마음 공간이 그리웠는지도 모르겠다. 천천히 따라 걷다 보니 키 큰 나무 사이의 어둑한 곳에 흰 꽃이 밭을 이루며 군집해 있는 게 눈에 띈다. 무슨 꽃일까? 처음 보는 꽃이다. 사진 속에서나 만나던 꽃이다. 캐나다 온타리오주를 상징한다는 트릴리움. 꼭 한번 보고 싶었는데 늘 다니던 숲에서 첫 만남이 있으리라고는 상상을 못해서인지 흥분한 심장이 북소리를 낸다. 그윽한 백합향을 품은 자그마한 꽃잎은 외향도 백합만큼이나 우아하고 청초하다. 고집스럽게 최소한의 꽃잎과 이파리만을 허락하는 단순하면서도 품위 있는 삶의 상징 같아 예사롭지 않다. 트릴리움은 개미가 그 열매를 좋아해 그들이 먹고 버린 씨에서 발아하는 꽃이라고 한다. 처음 씨앗에서 꽃이 피기까지 10년 가까이 걸린다니. 하나의 생명을 키우기 위해 온 우주가 마음을 모은다는 말에 수긍하지 않을 수 없다. 잎이나 꽃이 훼손되면 스스로 상처를 치유해 다시 꽃을 올리기까지 무려 7번의 봄을 기다려야 한다는 말에 한 송이 꺾어 들고 싶던 마음이 잠시 흔들린다. 숲에 살면 모두 여유로워지는 것일까? 새도 꽃도 느긋한 삶을 사는 것 같아 보인다. 느긋한 날갯짓으로 넉넉함을 보여준 새와 단순한 삶을 가르쳐준 꽃과의 만남은 내게 향기로 오래 남을 것이다. 봄을 수십 번 거듭 맞이한 나는 어떤 꽃을 몇 번이나 피웠을까?

월간 좋은 생각과 함께하는 아침 공감, 오늘은 김영수의 시간의 기차 여행 중에서 읽어드렸습니다. 큰 새의 느긋한 비행, 10년을 기다려서 꽃을 피우는 트릴리움. 참 저마다의 방식으로 생명을 키우고 있는 거죠. 재빠르게 움직이는 것들도 있고 빨리 자라나고 성장하는 어떤 것도 있어요. 어떤 씨앗은 심자마자 싹을 틔우고 어떤 시간은 또 해를 거쳐서 다음 해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있고 눈에 띄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다 멈춰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 아주 느리게 움직이거나 속에서 무언가 궁리하면서 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 우리 쉽게 잊고 되게 답답해하는데 아 이런 시간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에바 캐시디의 송버드 이어서 전해드렸고요. 7시 47분 향해 가는데 0707님 청해 주신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나탈리 콜 러브.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0여 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3: 신축도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도심지 공사 전문 비싸난 건설.
8: 도심지 공사 알아서 척척 잘하는 곳 어디 없나?
9: 도심지 공사는 달라야 하니까 빌사남 건설에 맡기세요. 빌딩, 신축, 리모델링까지 복잡한 도심지 공사는
7: 도심지 공사 전문 빌사남 건설.
10: 6월 나들이는 고향 가구 박람회로 신혼가구 둘러보고 입주가구 비교하고 다양한 가구와 LG가전 제품을 직접 만나는 즐거움. 행사 기간 내 구매 고객 대상 최대 70%의 파격적인 할인 혜택과 경품 추첨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7, 8월 고향 가구박람회.
11: 요리는 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12: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1: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12: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3: 폐암 환자나 그 유가족은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과거 건설 현장이나 공장과 같은 환경에서 일했던 분이라면 가능합니다.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14: 노무법인 폐
13: 1544-7575.
15: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좋다 너무 좋다 참 좋은 여행.
16: 경험한 분들의 한결같은 추천. 전 세계 7천여 개의 여행 상품 중에서 당신도 골라보세요.
17: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18: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19: 새벽밤 김치,
18: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20: 하이 하이 하이퍼스, 반가워요 하이퍼스. 하이 하이 하이퍼스, 진짜 가구 하이퍼스.
21: 사무용 가구, 업소용, 야외용, 인테리어 가구까지
20: 잘나가는 가구 하이퍼스.
22: 뭘 좀 아는 사람들의 진짜 가구
20: 하이퍼스.
23: 여기가 뉴욕입니까?
24: 이곳이 파리입니까?

0: 여기는 인천 송도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아파트 새로운 브랜드 호밍루츠. 호밍루츠가 인천 송도에서 1700세대 분양을 시작합니다.
1: 기대하세요. 호밍루츠.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인천 글로벌시티.
2: 우리나라 1등 대학교, 호텔, 종합병원부터 우리 동네 단골 카페까지 어디에나 1등 시스템 에어컨 관리가 있습니다.
3: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LG전자 유지보수자회사 하이엠솔루텍. LG정품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2: 1등을 책임지는 1등
3: 하이엠솔루텍.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루카스 그레이엄 세븐 이어즈 8887님 청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취업률 82% 경복대학교 성공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선택 경복대학교
1: 비대 살 땐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전국 무료 설치는 애플 비대 애플. 온 가족 믿고 쓰는 애플 비대 애플.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2: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3: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4: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5: 뉴바오
4: 운동할 때도
5: 뉴바오
4: 당 건강에도
5: 뉴바오

0: 혈당도 활력도 장건강도 종합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뉴바옴
1: 쇼핑몰 오픈하셨어요? 그럼 당연히
2: 구스 팔로셀러스
1: 주문이 늘어 관리가 어렵나요? 그럼 당연히
2: 구스 팔로셀러스
1: 셀러라면 당연히 셀러스 하세요 주문 수집, 송장 전송, 출력까지 단돈 5,000원이니까
2: 구스 팔로셀러스
3: 안녕하세요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의 심기남입니다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은 위건강의 날입니다 정확한 위 건강 정보를 확인하시고 건강한 삶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위 건강 헬리코박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회가 함께하겠습니다
4: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이 사연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집에서만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딱히 갈 곳도 없고 그러다 보니 우울증은 더 심해졌죠 그때 서울 마음 편의점에 방문해 편하게 라면을 먹으면서 저의 힘든 마음을 위로받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고마워했던 제 마음의 허기까지 채울 수 있었답니다. 외로울 땐 찾아주세요. 서울 마음 편의점. 관련 문의는 120. 이 캠페인은 외로움 없는 서울을 만들어가는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신질환자 대상 유유래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늘을 보며 외쳐봅시다. 오케이, 다 괜찮아질 거야. 음악과 함께하는 그대, 오늘 하루도 오케이. 매일 아침 7시, 그대와 여는 아침. 오케이, 렛츠고.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오늘 오전 스타벅스 탱크레이 행사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합니다. 그룹 차원의 진상조사 결과도 발표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합의 불발 시 더 강력한 공격을 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란은 상당 부분 합의에 도달했지만 서명이 임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연두색 번호판이 붙은 법인 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국세청이 고강도 세무조사를 경고했습니다. 1억 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 수는 2024년에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세 혐의를 벗은 팝스타 샤키라가 스페인 정부로부터 한화 10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환급받게 됐습니다. 한편 샤키라는 2026 피파 월드컵 공식 주제가 다이다이를 공개했습니다. 그룹 BTS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미국 3대 대중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출격합니다. BTS는 올해의 아티스트, 베스트 남성 K-POP 아티스트, 송 오브 서머 3개 부문 후보로 올라있는데요. 지난 2021년에 K-POP 가수 최초로 올해의 아티스트상을 수상한 적이 있죠.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최대 200mm가 넘는 강한 비와 바람이 예상돼 대비가 필요합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권, 경북권에 최대 80mm, 경남, 전남권 최대 100, 전남 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지리산 부근에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서 28도 사이로 예보됐습니다.

0: BTS Body to Body 들으셨습니다. 오늘 오전 9시 시작한대요. K-POP 그 베스트 남성 K-POP 아티스트, 베스트 여성 K-POP 아티스트 이런 부문도 있어서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국내 팀들 이름도 막 다 올라와 있습니다. 방탄소년단과 함께 K-POP 그 아티스트 남성 부문에 에이티스, 엔하이픈, 스트레이키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여성은 에스파, 블랙핑크, 아일릿, 르스라핌, 트와이스 이렇게 후보로 올라갔다고 하는데 K-POP 데몬 헌터스가 베스트 사운드 트랙 후보로 올랐고 골든이 베스트 팝송 후보에 포함됐고 뭐 우리가 아는 사람 엄청 많죠. 말고도 우리는 또 이제 올해 아티스트 부문에 브루노 마스, 테일러 스위프트 이런 그 팝스타들 다 올라가 있어요. 보시면서 우리의 또 음악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음악이 됐구나와 더불어서 또 그대와 여는 아침에서 많이 들었던 그런 팝 가수들 노래들이 올라와 있구나 이런 것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우물정 9390 샵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문자로 레인보우로 오세요.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0: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숭실 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숭실력자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여기는 숭실 사이버대.
2: 자, 따라해보세요.
3: 이카운트 ERP
4: 4만원
2: 회계관리
3: 이카운트 ERP
5: 4만원
2: 재고관리
3: 이카운트 ERP
2: 4만원 생산관리
3: 사업성공
5: 함께해요.
2: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3: 이카운트
2: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7: 메디힐 토너 패드.
9: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0: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11: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0: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11: 왕타 칫솔!
10: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2: 시원해.

0: 국가자격증부터 민간자격증, 수료증까지 한 번에 세종이 응원합니다.
1: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중고등 학교 두 아이를 학교 보내고 엄마와 오붓하게 듣고 있습니다. 강혜연님이세요. 저는 오늘 처음으로 레인보우 가입해서 듣고 있습니다. 호치민 출장 위에서 공항버스 타고 공항에 가는 길에 김상태님께서 주셨어요. 오늘 아이의 아홉 번째 생일입니다. CBS의 모든 광고를 외운다던 그 아이. 아인이거든요. 아인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4527님.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8583님. 듣고 싶어 하신 노래. 전해드렸고요. 셀린 디언의 The Power of Love는 짱아님께 인도에 계시는 저희 청취자분인데 이제 한국에 잠깐 오신 모양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들이랑 즐거운 시간 잘 보내고 오세요. 8시 21분이고요. Blue System, Under My Skin. 9671님 청해주신 노래입니다.

Firehouse, When I Look Into Your Eyes. 1호 이사님 청해 주신 노래였고요. Bad English, When I See You Smile, 루나님께 전해드렸습니다. 결혼기념일 오늘 축하드립니다. 최영호님, 이범래님. 부부시거든요. 부부가 애청자. 아까 신나는 노래 그 블루 시스템에서 런던 보이스의 I'm Gonna Give My Heart, 0533님 신청하신 노래까지 보내드렸는데 요때 요 두 곡을 들을 때 와 굳어가는 제 감정을 소생

시켜 주셨습니다 하시면서 쿨원 31님께서 오셨어요. 노래 두 곡으로 다시 살아나신 홍원기님, 그리고 아침부터 엔돌핀이 팍팍 생깁니다 하신 9131님. 공항 출국장에서 듣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새 직장에 출근하는 딸이 출근 전에 혼자 여행 다녀오겠다는 걸 기어이 따라 붙었습니다. 혼자 보내기 불안하다 했지만 사실은 제가 더 여행하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마음고생한 딸과 멋진 시간 잘 보내고 오세요. 올리브629님이십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8915님 신청하신 노래 준비하고 있어요. 제 나이가 30대 후반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10대, 20대 때가 가끔 생각이 나요. 당시에 코요테 어글리라는 영화 보면서 많은 굴곡과 고난을 이겨내는 주인공이 굉장히 멋있어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곡 오랜만에 신청해요 하시면서 리안 라임스의 Can't Fight the Moonlight 청해 주셨거든요. 이거 듣고요. 이어서 마일리 사이러스의 플라워스. 7803님께서 조그마한 공장에서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하루 종일 주파수 93.9에 고정하고 있어요. 함께 들어주시죠. 두 곡 보내드립니다.

0: 미나우캅의 Every Second 0206님께 전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요리 냄새와 씨름하는 셰프 에드워드 리도 집에선 완벽히 해방되죠.
3: 왜?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 환기청정기 매직 플러스로 주방 음식 냄새부터 집안 전체 습도까지 쾌적하게.
3: 오,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6: 맵슐랭은 한 입만 먹어보면 알 수 있죠. 온몸이 짜릿하게 반응한다는 걸.
7: 알싸한 청양고추와
6: 부드러운 마요소스가 선사하는 관능적 미식경험. 아시죠? 맵슐랭은 온몸으로 먹어야 한다. 사담 맵슐랭 치킨.

0: 기라.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3: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4: 평택 고덕에 매일매일 커지는 집이 있다.
5: 단지 앞 더 가까운 배움이, 중심을 누리는 즐거움이, 더 커진 고덕의 부러움이, 첫 우미린의 놀라움이.
4: 고덕을 크게 사는 기준, 평택 고덕 우미린 프레스티지. 5월 오픈 예정. 031-666-0045 우미건설 컨소시엄.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8: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9: 김용신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하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10: 텐시스의 I'm Not In Love. 4483님 신청하신 노래 오늘 끝곡입니다. 손명의 PD, 박현주 작가, 저는 아나운서 김용신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비타민 그 이상의 가치 비타민하면
1: 비욘드 비타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0: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2: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제품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고향 가구박람회 최대 70% 할인 혜택 5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선풍기, 계란찜기 각 400대 경품 추첨 기회까지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고향 가구박람회
5: 비대 살 땐 당당

0: 3년 무상 AS부터 전국 무료 설치까지 비대는 역시
1: 당당하게 3년 애플 비대 애플
2: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이로구나
3: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4: 판촉물을 고려하라 고려기프트
5: 판촉물
4: 고려기프트
5: 답례품
4: 고려기프트
5: 기념품
4: 판촉물을 고려하라
3: 굿즈도 역시 고려기프트

0: 번째 나방엔 인시피오. 아주 그냥 채소 과수 나방엔 인시피오 신젠타 코리아.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도시에게 초록이 꼭 필요하듯이 메마른 땅엔 쏟아지는 비가 필요하고요. 그늘진 골목엔 따스한 햇빛과 막힘없는 바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일상에도 그런 당연한 필요들이 숨어 있죠. 아침 출근길엔 졸린 눈 번쩍 뜨게 할 아메리카노 한 잔이 필요하고, 퇴근길 만원 지하철에선 세상과 나를 잠시 분리해줄 이어폰 속 플레이리스트가 필요하고요. 온종일 모니터만 들여다본 날엔 먼 산이나 하늘을 한번 올려다볼 3초의 여유가 필요하고, 또 마음이 복잡한 날엔 내 이야기를 들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이럴 때도 있죠. 새 신발을 신을 땐 뒤꿈치를 지켜줄 반창고가 필요하고, 보글보글 끓는 라면엔 잘 익은 김치 한 조각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틈새마다 작은 쉼표들을 채워 넣어야 하는데요. 지금 나의 하루엔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그게 무엇이든 나를 위해 기꺼이 선물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